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 띄워드렸어요. 자, 믿는 구석. 요거 그러고 보면 참 재밌고 든든한 말인 것 같죠? 네. 자,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이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괜히 안심도 되고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을 그런 용기가 또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은 어떤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줄 가족, 또 언제 찾아가도 말없이 반겨줄 친구, 그리고 오늘만 일하고 그러니까 오늘만 일하고 나면 내일 다시 휴일이 찾아온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믿는 구석이죠. 그죠? 자, 우리도 믿는 구석일까요? 9시부터 11시까지 네,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약간 좀 그런 믿는 구석이 좀 있나? 네, 그러길 바라면서 자, 달력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네, 월요일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죠.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요것만한 믿는 구석이 또 있을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버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러브홀릭의 놀러와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2430님 알디 주말에 오랜만에 풋살했더니 온몸이 뭉쳐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게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오늘 말 잘 버티면 내일이 휴일이니까 그대창 들으면서 꿋꿋이 한번 파이팅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풋살도 좋고 운동도 좋고 네 여러분들 근무도 좋고 뭐도 좋으니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여러분들께 좀 믿는 구석으로 네 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오늘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네 하지만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 볼게요. 풀어 볼게요. 뭐 이런 거. 지숙님 사무실 창문을 열어놨는데 날씨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들어오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랑 찰떡이라 마음이 막 들뜨고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뭐 이리고 뭐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네요. 이런 거는 원래 좀 초봄에 오지 않나요? 지금은 창문 열어놓고 살랑살랑 바람은 좋은데 꽃가루가 자꾸. 자, 그래도 일하셔야죠. 예, 그럼요. 당장 뛰쳐나가면 네, 내일이 깜깜해집니다. 최경민 님이 신청하신 All for One의 I Swear, Boys to Men의 I'll Make Love to You 듣고 올게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이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 나이였던 5월은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봄이 오면 고목에도 찬란한 꽃이 피고 비둘기 목털에도 윤기가 흐른다. 봄이 오면 젊은이는 가난을 잊어버린다. 26된 무급 조교도 봄에는 약혼을 한다. 무겁고 둔한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주름진 얼굴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 속에 미소를 띠고 하늘을 바라다 보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민들레와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라일락과 사향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수십 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축복이다. 말아두었던 화폭을 펴나가듯이 하루하루가 봄을 펼쳐 보이는 이때가 되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 가나를 잊게 하고 고생이 두렵지 않은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자, 아침에 읽는 편지. 오늘은 피천득 선생의 수필 두 편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앞부분은 5월이었고요. 뒷부분은 봄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어요. 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새롭게 발간된 피천득 선생의 수필집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이 책에 방금 읽어드린 이 두 편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은 유난히 봄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월을 좋아했다고 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생동감으로 가득한 5월이 되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 라고 썼는데요. 여름이 오기 전 그러니까 나무들이 아직 울창해지거나 무성해지기 전인 이맘때 사람의 감성도 순하고 부드러워져서 잊고 있던 젊은 날의 정서가 떠오른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학교 국어 시간 같은 그런 분위기 한번 네, 연출해 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앞에 5월이라는 그 글의 부분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그니까요. 그거 세서 뭐해. 행복하면 그만이지. 봄.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봄에는 젊은이는 가난을 잃어버린다. 26대 무급 조교도 봄에는 약혼을 한다. 그만큼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의 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읽는 편지 피천득 선생의 에세이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중에서 5월 그리고 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듣고 오셨습니다. 꼭 이렇게 월요일 날 네 아침에 읽는 편지를 딱 잔잔히 하고 나면은 살짝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난 널뛰게 했는데 약간 이러면서 월요일은 좀 많이 차분하죠? 네, 여러분들의 월요일도 이렇게 차분히 진득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바람님. 책으로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골 가서 농사일 하고 옵니다. 한 주만 걸러도 잡초가 무성해져서 게으름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농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을 주고 결과물을 이제 사서 섭취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 농사의 아주 그 작은 디테일과 그런 손 가는 일들을 저희가 알진 못하잖아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그죠?

자, 오늘도 어떻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덕분에 또 쌀과 농작물들을 먹을 수가 있네요. 하이웨이님, 맞아요. 봄에는 사람이 좀 유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꽃 구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꽃 보면서 화내는 사람 본적 없거든요. 그죠? 그렇죠. 어우, 얘는 뭐 색깔이 또왜 이렇게 생겼어? 어우, 이파리 생긴 것좀 봐. 정말 못생겼네.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진짜 이상하겠다. 저 사람 정상적이진 않다. 네,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맞아요. 봄에는 좀 사람이 유해지죠. 저도 많이 유해지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자, 올리비아 딘의 Reason to Stay. 코린 베일리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이렇게 두곡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8: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0: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11: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지만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105.55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35분 현재 전장보다 0.41% 내린 배럴당 107.73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한때 100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전장 대비 0.64% 내린 배럴당 101.2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둔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밤 현지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자신의 확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시장 후보는 오늘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후보가 사과하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정 대표의 언행이 크게 부적절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하 후보가 사과하면서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7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뉴스 김

0: 입니다. 비구름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월요일인 오늘 다시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공기질도 깨끗하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를 것으로 보여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한결 더 좋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계속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8.1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19도, 광주 18도에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보다 좀 더 따뜻하겠고요. 당분간은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첫 곡으로 로사님께서 신청하셨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리고 시작해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시즌 1에서 소개된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인별그램 주소는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오셔서 팔로우하시고 네,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즌2에 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녀오신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할인도 받으시고 혜택 받으신 후에 인증문자 뭐 사진 정도 찍으셔야겠죠? 저희에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남기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승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Fun의 We Are Young 그리고 Imagine Dragons의 Thunder 듣고 오셨습니다. 3764님 알디 아이들을 치과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 구슬려서 치과 한번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그러기 상태 너무 지쳐요. 땀이 다 나네요. 근데 갑자기 반짝하고 힘이 난 이유는 치과에서 알디 방송을 틀어놓으셨네요. 알디 목소리 듣자마자 씩 웃게 됩니다. 아이들 치과 진료 끝나면 저는 출근을 해야 하는 신세. 일단 치료부터 잘 끝나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제보하실 때는 어디에 있는 어디 치과입니다라고 제보해 주시면 좋아요. 아니 그나저나 애기들 그냥 그 진료만 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면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뭐 물론 저는 아직도 그렇지만 그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게 치과거든요.

네, 아우, 치과는 나이 들어서도, 너무, 예, 좀 그래요. 저도 이런데 애들은 또 얼마나 싫을까요?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치료받을 때, 그 선생님들이 마취를 되게 안 아프게 잘 해주셔서, 네, 또 받을만 한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렇게 상상이 나를 더 괴롭히는 느낌이랄까요? 자,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치과도 자주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도 스케일링 할 때가 됐네요. 4411님, 주말에 1박 2일로 지리산 천왕봉 다녀왔습니다.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는 100배는 더 멋졌어요. 비록 지금은 근육통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지만 천왕봉 등정에 성공했다는 이 기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냥 천왕봉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힘들고 높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요렇게 근육통이 좀 있으실 때는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것보다 일어나셔서 스트레치. 네, 천천히 생활 스트레치.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네, 해 주시는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자, 조금 움직여보죠. 박다혜 마크투베 시작의 아이 그리고 경서예지 전건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두곡 듣고 올게요.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찰리 푸스의 How Long 듣고 오셨어요. 날라리님, 딸이랑 같이 첫 해외여행으로 베트남 푸꾸옥 다녀왔습니다. 딸이 맞춤형 가이드 노릇 제대로 해줘서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나저나 해외여행하면서 알렉스님께 사연 보내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푸꾸옥 가셨군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북극 다녀온 지가 꽤 됐는데, 네, 북극에서 너무너무 재밌고 편안하게 잘 있다 왔거든요. 다행히 저 있었을 때는 심지어 비도 안 왔어요. 거기 오늘 날씨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쉬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조만간 좀 어떻게 좀 계획을 한번, 모략을 한번 짜봐야겠습니다. 5245님, 저는 요즘 복숭아 꽃 순치기 하며 듣고 있습니다. 한번더 손이 가는 만큼 좋은 수확의 결과를 맞길 바라며, 역시 지루함을 이겨내는 데는 알디 방송이 최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쉴새 없이 이렇게 막 떠들어주는 친구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좀 그만 좀 하지 싶을 때, 아, 그럴까? 우리 노래 들을까? 그러고 노래 탁 틀어주고. 지금이니? 지금이 내가 너무 말이 많니? 두알리파의 Dance the Night, 리조의 Good as Hell 듣고 올게요.

3328님, 알디, 저희 집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자그마치 17. 왜 이렇게 많냐면요, 애들이 다 달팽이거든요. 에이, 깜짝 놀랐잖아요. 열무 잎사귀에 따라온 달팽이 두 마리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재미삼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베란다에 그냥 뒀을 뿐인데 얘네들이 알을 깨고 나오더군요. 좁쌀만한 아가들이 꼬물거리면서 다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동안 정이 꽤 들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젠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알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달팽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이걸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집 앞에 화단에 좀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니면 아침에 이슬 내려앉는 그런 날씨에 네,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 손이 안 닿는 화단 쪽, 조금 더 먼 쪽, 깊숙한 쪽에 이렇게 한 마리씩 놔두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얘네 뭐 해충도 아니고, 그죠? 글쎄요, 저도 달팽이를 따로 키워본 적은 없어서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귀엽네요. 열무 잎사귀에 따라온 애들. 자, S1의 Day by Day, J의 어제처럼 듣고 올게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C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요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휴일이지만 네 휴일이지만 남들 놀 때 일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도 일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돈 한번 두 배로 벌어보자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1시 5분부터 김윤주의 랄랄라 이어지니까 함께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미님께서 신청하신 윤건의 라떼처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0: CBS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반도체주 강세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6,800선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앞서 노동절을 맞아 국내 증시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4원 내린 1,472.9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를 통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란군이 공격할 경우 미군이 반격함으로써 현재 휴전 중인 양국 간 교전이 재개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뼈대로 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국제평화와 인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현 국제정세를 일본의 침략 야망 실현을 위한 호기로 삼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전범국의 광태는 기필코 분노한 국제사회의 무자비한 반격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9.5%를 기록해 두 달 만에 60% 아래로 내려왔다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3월 둘째 주 조사에서 60.3%를 기록한 뒤 지난주까지 7주 연속 60%대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2.7%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시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생활경제 민감계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발언 논란과 노사 갈등 등 전국 불안 요소

가 복합적으로 겹치며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0: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 달 새 0.2%포인트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충북, 경북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5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큰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 5월 하신가요? 계절의 여왕이니 뭐 가정의 달이니 하는 수식어들 사실 5월 입장에선 좀 서운할지 몰라요. 이름표가 너무 많아서 정작 본인 이름으로 불릴 틈이 없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지나 부부의 날까지 축하와 감사가 꼬리를 무는 깨알 같은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유독 5월을 편애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을 당당하게 전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챙겨야 할 숙제 같은 날의 연속일지 몰라도 5월은 미뤄뒀던 다정함을 꺼낼 명분을 주는 달이기도 하죠. 쑥스러움 잠시 접고 한껏 말랑해져도 좋은 날들. 내가 5월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다? 5월이 끌리는 이유는? 5월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푸르른 5월 샤랄라 송송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택배왔다님, 5월이 좋은 이유는요. 바람이 딱 기분 좋은 온도로 불어와요. 출근길에도 괜히 이어폰 볼륨을 조금 키우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달이 바로 5월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오프닝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창밖에 파란 하늘에 너무 예쁜 하얀 뭉게구름이 옆으로 싹 개미처럼 느리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심쿵했잖아요. 5월은 이런 달인가 봐요. 날씨가 너무 좋고 바람도 기분 좋은 온도로 불어오고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달.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 4일 월요일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내가 5월을 좋아하는 이유 받아보겠습니다. 5월이 끌리는 이유는 5월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여운 이제 늦기로 해요.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내가 5월을 좋아하는 이유, 5월이 끌리는 이유 받아보고 있고요. 5월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2911님 휴일이 많아서 5월이 좋아요. 덕분에 엄마랑 놀러갑니다. 어디 가세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도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어디 가실까? 9884님 천왕산 캠핑장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캠핑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커피 먹으려고 물 끓이고 다 끓었나 해서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가벼워요. 어째요? 물 없이 주전자만 끓이고 있었어요. 다 태웠습니다. 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새까맣게 탔어요, 주전자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셨겠다. 근데 가끔 이런 실수 하잖아요, 우리도. 물 없이 냄비 태우는. 냄비도 버리고 내속도 태우고. 새까매진 속 달래시라고?

커피 드립니다. 2911님 엄마랑 놀러 가신다는 2911님도 커피 드리고요. 이렇게 다들 놀러 가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힐링님의 5월 이행시 5. 오늘 출근하기 정말 싫었다. 월. 월차 쓸걸. 힝! 샌드위치. 샌드위치 데이에 월차를 미리 써주는 센스 필요합니다. 그래도 휴일과 휴일 사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덜 무겁게 가뿐하게 그렇게 오늘 하루 보내시면 되죠.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내가 5월을 좋아하는 이유, 5월이 끌리는 이유, 5월 이행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찬 미인.

이기찬 미인 양파 사랑 그게 뭔데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황당하고 지치는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3499님의 사연입니다.

0: 저희 빌라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공동현관이 망가졌는데 남편한테 여보, 이 현관 새로 달려면 가격 좀 나가겠지. 다른 집들도 다 보태야 되겠지? 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1: 어? 너 집집마다 돌면서 모금 행사라도 한다는 거야? 하지마.
0: 뭐야, 당신 보고 하란 말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도 다섯 집이니까 나누면 부담 줄 거야. 그러곤 집집마다 도는데 모태계는
2: 어머, 안 그래도

0: 완전히 망가져서 흉하고 찜찜했는데 생각 잘하셨다. 얼마씩 내면 돼요?
1: 뭐 이런 호의적인 반응인데 딱 한 집만.
2: 아, 그 시생각에는 굳이 그 현관을 새로 달 필요는 없거랑요. 그 이 빌라가 재개발될지도 모르고 그 왜 허튼 돈을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랑요.
1: 에? 제가요 10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그때부터 재개발 얘기는 쭉 있었어요. 근데 뭐 언제 되냐고요. 현관이 없어서 밤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2: 아, 그 신은요 그 안 불안하걸랑요. 그 문 없이 살아도 괜찮걸랑요. 집에 뭐 가져갈 게 없걸랑요.
1: 딱 한 집만 빌라 공동현관 부담을 안 하겠다는데 이게 내 집이랑 다섯 집이 나눠내는 거는 가격 차이가 또 크단 말이죠. 근데 합의가 안 되니 아 진짜 지치네요. 이거 어떡하죠?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3: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3499님 사연이었고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전해드렸습니다. 선택지가 딱 이렇게 두 개면 참 좋겠다 싶죠. 1번 현관 공동현관 고친다. 2번 공동현관 새로 단다. 뭐 이런 식으로.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그런 사람 꼭 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지만 혼자 노라고 하는 사람 꼭 있다. 9409님 공동주택 살면서 매사에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비협조적인 분 정말 노답이에요. 4260님 공동현관 설치하시고 통행료를 받으시면 통행료. 준트럭몰다님 그 집만 공동현관 비번을 가르쳐주지 않는 건 어떨까요? 그냥 사이다 발언, 사이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주신 것 같아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또 소가리를 핥고 계신 건데. 되게 어렵네요. 이런 거 그냥 다수결로 해도 되나? 네 가정은 찬성을 하시고 한 가정만 반대하신다. 줄줄이 대박님.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빌라는 보통 동장이 있는데 동장이라서 하신 거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용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그냥 돈을 N분의 1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님, 세대마다 동의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90% 이상 찬성이면 얼마씩 낸다. 이런 동의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찬성률을 정하면 지금 우리 3499님 댁 빌라는 5세대니까 4세대면 80% 이상 찬성이면 5세대가 모두 얼마씩 낸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다. 그래도 반대하면 진짜 머리 아프네요. 이거. 후아님 공동생활 협조 안 하는 사람 좀 그렇습니다. 장기수선금 개념으로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게요. 꽤나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네 세대가 모두 입을 모아서 하자 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3499님 입장이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잘 설득하셔서 아름답게 합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3499님께 별다방에서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자, 답답하고 속상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시면 적극편 들어드리고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폴킴 한강에서.

라 함께하고 계세요. 0773님, 5월이 좋은 이유, 추위를 많이 타는 제가 드디어 극세사 잠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벗을 때 됐다. 극세사 잠옷. 근데 저 이해돼요. 아직 새벽에는 좀 추웠거든요. 극세사 잠옷. 이제 5월부터는 깨끗하게 빨아서 두실 수 있죠. 9살 딸이랑 가평 가는 길인데 캐치캐치 듣고 싶대요. 요즘 그 초딩들 최고 인기곡이 캐치캐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내일 어린이날 틀려고 신청 진짜 많이 해주셔서 내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도 들어주세요. 0773님이랑 우리 9살 따님. 대신 남편분 신청곡 하겠습니다.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향기로 눈과 코가 즐거워서 5월이 좋다고 하신 남편분의 신청곡 이문세 봄바람.

0: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올사이언스.
1: 페퍼톤스 김현민 공원여행 들으면서 오늘도를

0: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힘에 따라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상황도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외국 국적 선박 등을 포함해 모두 160명이 고립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 측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직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2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에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유 부총재는 현재 시간 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 근거로 중동전쟁 발발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우려한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은 반면 물가는 예상보다도 더 크게 오른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에 열리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내 혹은 특정 시점 이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자녀 사례를 치명적인 아동학대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0: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주일과 공휴일 사이 살짝 끼어있는 월요일, 이른바 샌드위치 데이죠.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연차 휴가거나 주말의 여운을 이어가는 쉼표 같은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힘껏 건너가야 하는 징검다리 같은 날일 수도 있을 텐데요. 팝 역사에서 오늘은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959년 오늘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제1회 그래미 어워드가 처음 열렸고요. 1974년 오늘 아바의 워털루가 영국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아바 열풍의 서막을 알린 날입니다. 빨간 날 틈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지만 알고 보면 5월 4일은 팝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화려하고 뜨거운 정점의 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거창한 업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음악, 기분 좋은 미소 하나, 그거면 충분하니까요.

0: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첫 곡은 아바의 워럴루였습니다. 빨간 날 사이에 끼어있는 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월요일. 내일을 기다리는 소모품 같은 날일 수도 있고요. 건너뛰어야 하는 징검다리 같은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남들 쉴 때 일해야 하는 조금 외로운 월요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하루 곳곳에 숨겨진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내서 충분히 만끽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마침 창밖은 눈부신 5월이고요. 입합나무 꽃이 활짝 피어있는 또 달콤한 계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이 계절의 풍경들 미루지 말고 즐겨보기로 해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3: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어.
4: 신축도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4: 신축도
8: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BX.

오일탱크님, 오늘은 아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참 좋아 보입니다 하셨고, 도로시님은 출근하기 싫은 날씨입니다 하셨는데, 아 그래도 한편 출근하는데 비 오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The Beastie's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또 올리비아 뉴튼 존의 Xanadu였습니다. 8324님이 지수님, 어린이날 앞두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강릉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여행 내내 비가 오더니 돌아가는 날이 되니까 기가 막히게 날이 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조금 아쉽지만요. 그래도 햇빛송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여행 끝자락 힐링하고 갑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은 집에서 좀 쉬시고 다시 또 일상 복귀인가요? 약간 좀 심술궂은 날씨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모처럼 화창한 어린이날이 될 거라고 하죠. 해피송은 생방송으로 또 만나 준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헤라시님, 어 보라네요 하셨고, 하쭉님이 화사한 철쭉 느낌이라고. 아 계절이 맞아, 철쭉의 계절이에요. 딸기산호님은 출근하실 때 바이크 타고 오셨나요? 마라바라바라밤 빨간 가죽 자켓 멋지다 하셨는데, 근데 이거 유행 지난 거죠. 한동안 바이커 자켓이 유행이더니 요즘 아닌 것 같더라고요. 로고홀릭님은 어머 지수님 상큼한 색깔의 재킷입니다. 왠지 지수님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무릉무릉 달리고 싶어지네요 하셨는데, 꿈이라도 야무지게 꾸고 싶어서 바이커 자켓을 자 입고 와봤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뉴튼 패밀리의 곡 이어집니다. Smile Again.

옹달샘 통님, 다니엘 노래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 엘튼 존의 곡이죠. 다니엘. 또 뉴튼 패밀리의 스마일 어게인이었어요. 쿠키님이 어머 지수님 다홍색 철쭉꽃 같으신 옷이라고 하셨고 비공개로 어머 지수님 빨간 가죽 자켓 제 스타일 노는 언니 맹기로 보이는데 가죽 장갑 어디 두셨나요 하셨는데 약간 느낌은 노는 철쭉 그런 느낌인가요? 강비노님은 지수님 보러 보라에 접속합니다. 뉴욕에 근무한 직장. 그래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쉬는 날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죠. 오늘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넌센스 아재 퀴즈고요. 먼저 몸풀기 퀴즈.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물은 뭘까요? 빙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물은 홍수.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생수랍니다. 알쏭달쏭 넌센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문제입니다. 세상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 자,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신박한 정답 기다리고 있겠고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물은 유지수라고 한번 주장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햇님이들의 정답. 생각하는 신박한 정답 기다리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넌센스 아재 퀴즈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자, 각자 생각하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헤들녘 나그네 님이 신청하셨어요. Le Monde des Dreams of Rio.

Johnny Hayes였어요. Shattered Dreams였고요. 또 레몽체의 Dreams of Rio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넌센스 아재 퀴즈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맛있는 물. 1045님 정답. 딜리셔스 입죠? 딜리셔스. 아, 여름에는 입수도 될 것 같고요. 8530님은 맛있수 하셨고. 탐나성주님은 뇌물. 해피그님 선물. 등등 또 들어왔어요. 신라의 군밤님은 청산리 벽계수. 멀리도 가셨다. 오늘도님은 순수입니다. 수수보다 순수가 더 좋은 거니까 지수님 수수하게 사시라고 저한테 충고까지 적어주셨고 반면에 1182님은 그렇다면 가장 맛없는 물은 무엇일까요? 하시면서 불쾌지수, 갈등지수 적으셨습니다. 아, 듣는 지수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신박한 우리 햇님이들의 정답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강빈호님 스타쉽이에요. Nothing's gonna stop us now.

2793님, 저는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며 지수님 해피송 들어요. 선물 같은 방송 들으며 일하고요. 월요일 엄청 바빠서 앉을 시간도 없는데 볼륨업 하면서 아자아자 힘내자 하셨네요. 아마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오늘 환자도 손님도 많으실 것 같네요. 커피 쿠폰 전합니다. 페이블리스의 The Night Chicago Died, 바위나리님의 신청곡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였습니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순철님, 가수? 비오는 밤님, 뭐지 맛있는 물? 가물가물? 아셨고. 시행님은 수지 맞았수. 빗소리님 박수. 6486님은 해피송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켰수. 길다 길어. 그래도 최고입니다. 숲속 우주님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창수 또 하셨고요. 와, 다들 아재 개그 선수시네요. 자, 정답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고요. 화곡동 김밥님 폴라 압둘 러쉬 러쉬 남기고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코스피가 장중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2시 30분 기준 전장보다 4.24% 오른 6,878.4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나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전기전자업종에서 집중 순매수에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전장보다 각각 3.85%와 11.51% 급등한 22만 9천 원과 143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장중 시총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1.81% 상승한 1213.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해외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 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와 미납할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월 온라인 쇼핑액이 수입 전기자동차 구매 증가와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온라인 쇼핑액은 25조 5,7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 증가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항공권 수요가 급증해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22% 증가했고 수입 전기차 증가로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은 배 이상 늘었으며 삼성 갤럭시 S26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통신기기도 108% 급증했습니다. 1분기 해외 역직구 거래는 K컬처 열풍에 힘입어 2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어제 한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으며 선원은 안전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해상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쁜 마님과 남편님. 아, 음악이 너무 좋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신혜숙님 신청하셨고요. 리말의 Never Ending Story 였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넌센스 아재 퀴즈 함께 풀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정말 신박한 답들이 오갔는데 보물도 나왔고요. 꿀물도 나왔습니다. 1653님은 맛있으니까 오물오물. 2888번으로 가장 맛있는 물은 저는 국수입니다. 새콤한 비빔국수 해먹기 딱 좋은 날이죠 하셨는데 오, 그러네요. 국수 먹고 팥빙수 먹고 오수까지 한숨 자면 딱이다 딱 그죠? 자, 다 좋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뽑았고요. 1653 2888 또 05 8530 6160 4505 5917 푸푸님 7030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오늘 해피송 시작하면서 팝송계에서 오늘이 꽤 특별한 날이다 말씀드렸죠. 뭐 아바가 워털루로 영국 차트 1위도 했고 또 1959년 오늘은 세계 최고 권위 음악상인 제1회 그래미 어워드가 처음으로 열린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월 4일은 팝의 역사 속에서 아주 화려하고 뜨거운 순간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분은 우리 햇님이들의 인생 팝송을 알아봅니다. 인생 팝송.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본조비도 있고 마잭도 있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영화 마이클 개봉하지 않습니까? 마잭으로. 블랙 월 화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블랙 월 화이트는 음악 자체도 좀 세련되고 뮤비도 되게 신기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법이었고 기타리스트가 슬래시였고 또 마이클 잭슨의 그 의상도 딱

0: 블랙과 화이트에 굉장히 세련미 넘치. 그 전까지는 좀 되게 화려하면서도 너무 무대 의상 같았다면 이 블랙과 화이트에서는 의상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쳤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제 인상적인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님이들의 인생 팝송은 무엇일까 소개해 주시죠. 인생 팝송. 나에게 들어온 인생 팝송 어떤 곡인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뭐 신청곡도 뭐그 외에도 넉넉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인생 팝송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스팸 시키겠다.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4925님 들으셨죠? Brand New Habits의 You Are the Universe, 또 나뭇잎 사이로니 박스탑스의 The Letter, Foundations의 Build Me a Buttercup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인생 팝송입니다. 먼저 황손 불온손님. 제 인생 최고의 팝송은 단연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입니다.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했는데요. 연말에 남산 숭의음악당에서 여러 학교가 참여한 합창대회를 했습니다. 그 합창대회 후 여친이 가져온 꽃다발과 함께 눈이 내리는 명동을 걸어갈 때 레코드 가게에서 나오던 이 곡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신청합니다. 아니 굉장히 이거 합창대회가 끝나고 여친이 꽃다발을 가지고 오고까지는 좋았는데 Hard to say I'm sorry 약간 이별 노래 아니 그 여친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Still Heart의 She's Gone 제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늘 생수 한 병을 들고 이 곡을 부르면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굴에 생수를 부어가며 부르죠. 잘못 겨냥하며 노래하다 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노래방 천장이겠죠. 아니, 밀젠코의 이 무대 매너는 도대체 우리 안주하는 여행자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본인을 위한 거? 생수 붓다가 이거 잘못 부으면 캥캥캥캥 살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헌터로님, 제 인생 팝송은 척 맨지오니의 Give it all you got but slowly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곡이죠. 원곡과 달리 차분하게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줄 수 있는 곳. 아 좋습니다. 있는 노래 Give it all you got but slowly. 4086님은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신청하셨어요. 제가 자영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1년 정도 힘들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CBS에서 많이 들려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From a Distance. 이것도 예전에 그 미국에서 군인들을 위해 만든 노래다. 그런 얘기가 있죠. 0709님은 인생 팝송. 저는 타이타닉 영화 주제곡인 My Heart Will Go On. 아, 정말 타이타닉 10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여주인공 이름인 로즈입니다. 아셨는데. 잭은 만나신 건가요? 잭! 잭! 잭! 잭은 만나신 건가요? 머라케사노님은 제 인생 팝송은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아, 이 곡은 길죠? 길어요. 아카시아 꽃 향기님은 신랑과 연애할 때 아, 제가 이 노래로 달달하게 분위기를 잡았더랬죠? 지금도 이 노래를 아주 애정합니다. Glenn Medeiros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아, 이거 신랑이 불러준 게 아니라 우리 아카시아 꽃 향기님이 촥 이 곡으로 분위기를 잡아 본인이 직접 부르신 건가요? 아, 이럴 수도 있죠. 딱 맞네요. 맞아. 그지? 어, 분위기하고는 딱이네요. 8991번으로 인생 팝송은 모던 토킹의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입니다. 하셨는데 왕년에 고고장 좀 다니셨던 것 같고요. 1801님은 평생의 노래라고 You need in me, Anne Murray의 곡 친정 가는 길에 문자 넣어봅니다. 하셨는데 1801님, 8891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의 인생 팝송은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있고요. 코스모스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My Boy.

7667님 실버 컨벤션의 Fly, Robin Fly 또 3220번으로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 또 엘비스 프레슬리 My Bo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인생 팝송 2216님 아, 곧 여름이 오니까 진짜 One Summer Night이요. 늘 가사를 영어로 외우고 다니셨다고 0368님은 저는 예전에 알바하던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여친이 제일 좋아하던 어이구 내가 좋아하던 게 아니네요. 아틀랜틱스타의 Always입니다. 그 여친을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 앞뒤로 이 곡을 전부 녹음해준 기억도 있는데요. 그 시절 아름다웠네요. 같은 곡을 이렇게 한 시간 내내 들을 수 있게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던 아날로그 시대에 정말 순수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아, 그 시대의 사랑이네요. 3195님은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Old and Wise요. 그 고딩 때 센치했던 감정이 막 상상하니까 살아납니다. 약간 브리팝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약간 음울한 분위기를 약간 좋아하던 친구들. 3563님은 조지 마이클 One World Try입니다. 사춘기 시절이 떠오르는 곡인데요. 다들 잠든 밤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반복해서 듣던 기억.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하고 괜히 방황하던 시기였는데 위로가 됐던 곡이었어요. 아, 조지 마이클은 말해 뭐해 그죠? 1354님은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 집에서 여학생들과 파티 중에 이 노래가 나오면 여학생들이 춤을 췄는데요. 어찌나 멋지던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바로 써니, 보니엠의 써니. 그 당시 껌 좀 씹던 언니아들의 대표곡이었죠. 6904님은 80년대 초 중딩 때 처음으로 들은 블랙사바스의 Heaven and Hell이요. 봉인되었던 제 락 스피릿을 깨워줬죠. 그 후로 딥퍼플, 레드 제플린, 메탈리카까지 꽝꽝꽝 하셨고 6618님은 89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을 들었습니다. 그 곡을 듣고 하드락과 헤비메탈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팝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와 아드레날린이 만나면서 락의 세계에 진입한 분들도 꽤 계시죠? 1316님은 더티 댄싱 OST요. 중2 때, 아, 약간 이렇게 중학교 무렵이네요, 우리 다. 비디오로 더티 댄싱을 봤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너무 간절하지만 이뤄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 저도 사춘기여서 그런지 너무나 감명 깊었고요. 패트릭 스웨이즈의 댄스가 너무나 인상 깊었죠. 비디오로 2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아셨는데. 이 패트릭 스웨이즈는 그 당시 그 반항아적 이미

시리즈로 태톰이 최고였습니다. 그죠? 나오는 영화마다. 샘 스미스 사랑해님은 고르기 쉽지 않지만 샘 스미스의 Dancing with a Stranger요. 내한 공연 때 하늘하늘한 의상을 입고 안무하며 노래 부르던 모습. 하늘에서 강림하신 대천사 같았습니다. 저의 인생 라디오는 지수님의 해피송 하면서 사연 주셨어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아 진짜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듯하면서 우리 너무 겹쳐있다 생각이 또 드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이어지는 곡은 8991님 모던 토킹 You are my heart, you are my soul.

경승님 로빈 데이 피처링 파렐 윌리엄스 Blurred Lines였고요. 또 신라의 곰밤님 MC 해머의 You Can't Touch Thi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 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 오늘 인생 팝송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 다들 이 곡도 들어야 되고 저 곡도 들어야 되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다 못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 좋은 곡들을 모아서 또 주말에도 그리고 또 평일에도 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하고 저는 물러가는데요. 바다로망스님 6785님 같은 곡을 청하셨네요. 하, 빼놓을 수 없지. 마이클 잭슨 Beat It 넘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 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6: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7: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장중 6,9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낮 1시 30분 현재 전장보다 4.6% 오른 6,905.7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개장 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해 6,8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6,900선까지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대와 11%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 닉스를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모든 것을 바쳐 인류국회를 만들겠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고 개혁정권을 재창출해야 비로소

0: 또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것이 22대 국회의 최고 목표이며 박 의원이 마지막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 완수, 의정 및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의원 외교 강화, 국회 미래특별위원회 설치 등네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아이 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과 24시간 소아 의료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보호 아동이나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디딤시아 통장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매칭 없이도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다양한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절반 가까이가 방과 후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린이날 104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800여 명의 49.2%가 방과 후 스마트 기기를 2시간 이상 쓴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마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방과 후 스마트 기기를 아예 쓰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30% 가까이가 쓰이지도 못한 채 버려진 것으로 질병관리청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폐기 물량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99.4%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버려진 것으로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은 재배분 조치되지 않았고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폐기량이 많아졌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4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0: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친구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불의 봉봉 아나운서 이병규 생방송으로 인사 올립니다. 학교는 휴무인 곳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서 풍경이 각양각색인데 어떤가요? 생방송이에요. 주말과 휴일 사이에 껴있어서 샌드위치 데이라고 불리는 오늘 봉팔님들 어디에서 지금 어떤가요? 듣고 계신가요?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지금 쭉 연휴라는 봉팔님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도 진짜 차가 너무 안 막혔고 거의 명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당도 되게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제 주위의 모든 직장인들은 다 오늘 쉰대요. 근데 오늘 저는 왔습니다. 왜? 우리 봉팔님들 뵈야 하니까. 근데 조금 뭐랄까 마음이 다 쉬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오늘 뭔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만 원짜리 상품을 5만 원에 결제한 그런 기분. 하지만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라면 그런 기분 싹 다 지울 수 있지요. 봉팔님도 쉬세요?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자, 월요일 A면 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골드핑거와 꽝손을 뽑죠? 봉팔님들의 도전으로 이 코너는 만들어집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야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달라졌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간지럽게 가끔은 한 번쯤 부드럽게
2: 스위스로 간지럽게

스위스로 간지럽게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지승이 들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다니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오늘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고요. 6696번님이세요. 봉디 토요일만 원래 들을 수 있는데 오늘같이 학교 휴업일에 듣는 봉디 목소리 유난히 더 좋네요. 봉디 그래도 봉디의 텐션을 늘 그리워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 힘내세요. 제가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회사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또 육아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바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한가한 날 회사에 사람이 없는 날 나와서 일하는 게 오히려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학교 쉬니까 애들은 또 너무 신났죠. 이런 날 아침에 좀 늦잠 좀 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눈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엄마 아빠 나 배고파 그러고 있으니까 다들 어디서 어떤 걸 듣고 계십니까? 행복한 노엘라님은 여기는 어린이 실내복 물류센터입니다. 사무실은 연차로 쉬고 물류 직원 3명만 출근했어요. 점심 먹고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저는 나오는 게 좋아요. 왜? 일당 알바니까요. 쉬면 돈 써요. 이 식곤증 어쩔. 그렇죠? 일하러 나오면은 뭐 돈 쓸 일이 뭐 커피값이나 점심값 외에는 없지만 쉬면 괜히 어디 한번 가게 되면 돈 쓰죠. 요새 뭐 잠깐 한번 나갔다 하면은 5만에서 10만은 후루룩 씁니다. 행복한 노엘라님은 어떤가요? 들으시면서 잠 좀 쫓아봐야겠네요. 아이리스님 남편도 딸도 출근했죠. 저는 어린이날 선물 사러 왔습니다. 성인인 딸이지만 제겐 아가니까요. 딸내미가 성일인데 어린이날 선물이요? 그래도 내 눈에는 영원한 아가죠. 내 새끼는 할머니가 되어도 아가로 보일 테니까.

파주코끼리님은 20년간의 직장 생활 후 퇴직해 농업인의 삶을 시작한 지 4년 차. 1년 365일 화훼 농원에 출근해 꽃을 가꾸고 있는 가족 농업인입니다. 노동요가 되는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오, 퇴직하고 나서 농업인의 삶 어떠신가요? 4년 동안 아마 또말 못하는 여러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퇴직 후 바라던 그리고 그리던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길 바랄게요. 화훼 농원에서 가꾸는 꽃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파주코끼리님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봉팔님들 월요일 이 시간 어떤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다수의 선택 몇대 몇.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좀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본인의 원래 취향이 아니라 분위기 한번 쓱 보고 대세를 따르는 상당히 갈대 같은 봉팔님 많이 있으신데요. 뭐 갈대어도 좋고 대쪽 같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래 선택지는 총 3라운드까지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오면 다섯 쪽에 줄을 잘 서면 오늘 봉팔님 세 분께 어떤 가요에 새롭게 들어온 신상 선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세 분 모두 끝까지 도전해 주신 봉팔님 세 분께는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쿠폰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유독 가족 행사가 많은 5월 가정의 달 특집입니다. 먼저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가정에 대한 어김없이 들려오는 곡, 아마 어버이날에 라디오를 틀었다 하면 듣게 될 G.O.D의 어머님께. 뭐 흔하고 뻔하긴 하지만 이때 안 들으면 섭섭한 곡이죠. 자, 어머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분도 불러봐야죠. 아버지! 힘들어도 가자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싸이 아버지 가사 하나를 곱씹으며 듣다 보면 정말 누구 하나 울리려고 작정한 곡 같아요. 우리네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미화된 게 아니라서 너무도 현실적이라 더 공감이 됩니다. 자, 1라운드 두 곡,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두 곡 가운데 지금 더 마음이 기운 쪽을 선택하세요. 빠른 집계 위에 숫자로 봤습니다. GOD의 어머님께가 더 듣고 싶다면 숫자 1번 넘버 1, 싸이의 아버지가 듣고 싶다 2번 숫자 넘버 2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1이냐 2냐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나가고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만 받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4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자, 두 곡 말씀드렸었죠. G.O.D의 어머님께와 싸이의 아버지. 1라운드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3343번님은 1번 선택하시면서 맨날 싸우는 사춘기 아들이 음악 시간에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났대요. 사춘기가 끝났나 했는데 3일 가더라고요. 3일. 다시 전쟁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춘기 아들이 그래도 3일 동안은 괜찮아서 3일이라도 가서 어딥니까? 3일 지나고 나면은 싸이 아버지 듣고 또 3일 뒤에 노라조 형 듣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또 김진호 가족 사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사춘기 졸업하는 거죠 뭐. 왈츠를 추다님, 아빠보단 엄마지. 아빠 미안해. 니따님 1번. 그런데 1번은 어머님께였는데 아버지의 아만 나와도 저에게 눈물 버튼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번호로 집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라운드 다수의 선택은 7대 3 비율 나왔습니다. 오늘은 엄마 승이네요. 어머님께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2라운드 넘어가죠. 2라운드 가정의 달 특집으로 똑같이 만나봅니다. 예,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자이언트의 양화대교. 이 곡을 어떤 가요 스팟으로 저희가 만들었었죠. 봉팔님께는 아주 익숙한 곡일 겁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택시 드라이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막둥이의 마음. 자, 이어서 만나볼 곡은요. 견디겠어. 이 곡을 축가로 부르는 분들 많아요. 결혼 생활이 마냥 달달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각오해.

웃음기 사라지는 오르막길도 있을 테니까 그 오르막길 함께 손잡고 가보자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곡입니다. 2라운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빠른 집게 위에 노래 제목으로 2라운드는 바뀌었습니다. 양화대교, 양화대교 또는 오르막길, 오르막길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여전히 샵 1212번으로 갔고요. 메인번호는 무료입니다.

1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G.O.D의 어머님께였고요. 2라운드 대결은 오르막길과 양화대교였습니다.

빗소리님 오르막길 끙끙대고 오늘도 오르는 중 봉기와 함께 이 곡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우린 CBS 표준 FM 이봉규 어떤가요에서 오르다가 만나. 9863번님 오르막길 선택하셨습니다. 남편 이상곤 씨가 좋아하는 라디오에 오늘 처음 사연 보내봐요. 가족여행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운전해주는 남편의 선택입니다. 우리 상곤님 문자 보내주셔서 그리고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싹봉팔님들은 양화대교를 많이 뽑아주셨는데요. 2라운드 대결 어떻게 됐을까요? 꽤나 치열했습니다. 5.5 대 4.5의 비율로 바로 자이언티 양화대교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네요. 와우.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후보곡이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입니다. 2003년에 발표한 왁스의 4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인생의 황혼을 마주한 한 여성의 고백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꼭 이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곡이고요. 듣고 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왁스 황혼의 문턱에 맞설 후보곡은 이 곡이에요.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해. 인순이의 아버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오늘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게 됐는데요. 앞서 들은 싸이 아버지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죠. 마냥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미워도 하고 또 서먹하기도 했던 아버지와의 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자, 매 라운드 오늘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3라운드 역시 다 까다로운데요. 두 곡 중 어떤 곡을 더 끝까지 듣고 싶으신가요? 빠른 집게 위해서 가수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한글로 왁스 또는 인순이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2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자이언티의 양화 대결이었고요. 3라운드 왁스의 황혼의 문턱과 인순이 아버지의 대결이었습니다. 6746번님이신데요. 인순이 아버지 선택하시면서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노래 들으며 정말 많이 아버지를 그리워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멀리 계셔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뭐 사람을 대하는 마음 속에서 전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치열업정님도 인순이 아버지 선택하셨습니다. 저 방금 친정아버지 집 가서 청소하고 음식 사드리고 왔습니다. 92살이신 아버지, 100세까지 사신다고 항상 얘기하세요. 아버지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우리 치열업정님의 아버님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현진님은 황혼의 문턱 선택하시면서, 정작 왁스님은 미혼이신데 너무 감정짓게 잘 불러요. 콘서트에서 들으면 눈물 납니다. 왁스가 보통 가수가 아닌데요. 당연하죠. 자, 3라운드는요 6대4의 비율 나왔습니다. 뭐 이제 오늘은 사실 몇 대 몇이 중요한가 싶어요. 그쵸? 3라운드 그 결과 그래도 확인해 봅니다.

0: 아파라. 그만 도망가.
1: 3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다 확인하셨죠? 인순이 아버지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유독 5월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렇게 아버지 또 양화대교 어머님께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자, 먼저 줄을 잘 서셔서 골드핑거가 되신 세 분 발표해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이 좀 바뀌었어요. 선물이 바뀌어서 오늘은 티톡스 월동 무차를 세 분 뽑았습니다. 5941번님과 왈츠를 추다님 그리고 꿈동사님께 티톡스 플러스 월동 무차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주소 확인하는 문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차상 받으실 세 분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려요. 휴대폰 뒷자리 9863번님 6746번님 그리고 참비님께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죠. A면 마지막 트랙은요. 다듀예요.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2: 고양 특례시.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하루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구청장 공천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씨를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씨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고 밝혔고 양 씨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방역대 내에 묶여있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대 내에 위치한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 다각적인 예찰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9일 고양시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고양 파주 지역 방역대 3km 내 발굽이 2개인 우제류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지난해 지원 여부와 해당 지원 금액 제한 없이 최대 3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하며 시군별 예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용인, 고양,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개인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입니다. 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 준비금,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의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천 세종병원이 NH농협은행 인천본부로부터 사랑예스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농협은행 인천본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3천만 원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병희 인천 세종병원 원장은 후원금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구리시는 8일에서 10일 토평동 한강공원에서 유채꽃 축제를 엽니다. 구리시는 매년 한강공원 6만 7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 봄에는 유채꽃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관련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23회째인 이번 축제에서는 유채 만발 구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스타트업의 공공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인천 스타트업 파크 실증 제품 판로 지원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은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1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비밀 첫 번째 트랙 하츠 투 하츠 루트 0773번님의 딸내미 9살 딸의 신청곡이에요. 부탁해요 하셔가지고 내일 또 어린이날이니까 미리 우리 어린이들의 신청곡 반영해서 재생해 드렸습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할 텐데요. 내일 어린이날 앞두고 이맘때면 등장하는 늘 똑같은 논쟁이 있습니다. 대체 어린이는 몇 살까지인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인생의 3분의 1 나이 정도를 어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평균 수명 만약에 100세로 친다고 하면은 33살까지 어린이에요. 우리 봉팔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날은 있지만 어른이날은 없는 현실. 우리 그냥 상상만이라도 해봐요. 어린이 아니라 어른이날이 생긴다면, 우리를 위한 어른이날이 생긴다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우리 PD는 뭐 받고 싶어요? 어른이날 선물로 뭘 받고 싶나요? 그냥 상상만이라도 해보자고요.

0808님들은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접속 체크 함께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어른이날 출발!

저는 그저 봉팔님들의 사랑. 8314번님 어른이날 선물로 크루즈 여행권.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 크루즈 타글? 샤이 하지 말고 샵 1212 레인보우로 여러분의 접속 체크 커크

2088번님 하이닉스 주식 100주요.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현재 장 마감 전 12.67% 뽀뽀뽀뽀뽀뽀뽀뽀뽀. 3274번님 아 약소한 선물인데 요걸 또 받고 싶으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부채? 우리 3274번님은 진짜 한번 챙겨주기로 해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송이맘님의 어린이날 선물은 프리덤.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뚱땡이님 어린이날 선물

철없식으로도 어린이날 하루는 용서해주는 어린이권 받고 싶어요. 6746번님 어떤 가요선 괜찮아요. 어떤 가요는 다 용서해드려요. 철없는 문자 보내도 다 받아드릴게요. 아, 초콜라떼님의 어린아 선물 새우 10억 받고 싶어요. 새우 10억 받으려면 세전 얼마여야 해요? 어른이나 선물 행복한 힐링님도

우리 08님들 5월 가정의 달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지갑 가벼워지는 5월 우리 힘내보기로. 왈츠를 추다님 이봉규 정규 앨범 갖고 싶어요. 정규 앨범이 나온 적이 없는데 무슨 앨범을 말씀하시는 건지. 걸스데이입니다. 윙마벨 윙마.

9963번님 갖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정작 뭐가 필요하냐고?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나는 것은 5인 식구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7963번님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7963번님이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쉽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챙겨주십시오. 우리 7963번님 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원피스 피규어요. 아내 눈치 보여서 지금은 못하고 있다고요. 루이스님, 루이스님의 아내분 원피스 피규어 그냥 그거 하나 사줍시다. 그거 얼만데요? 다같이 윙 윙 윙 마델. 멋쟁이 멍이님, 복권 1등을 주세요. 남은 인생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복권 없이도

0: 박사님, 저도 새우 10억 좋아요.
1: 이렇게 통이 작으세요? 크게 지르세요. 새우 100억이라고 그냥 불러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인데. 어른이나 더물러 CBS 견학권 주세요. 넌 나의 비타민님. Alright. Okay, everybody. 전방에 소리 지른 사람들만 어른이나 선물 진짜 받을 수 있기로. 함성 발사. 아내, 애들 데리고 친정 가는 게 저의 선물입니다. 9356번님. 아내,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걸스들 윙마벨이었고요. 그 전곡 시크릿의 샤이보이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 아주 다양하게 어른이나 선물 보내주셨는데 한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해요. 세 가지로. 자유, 나만의 시간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물질적인 선물, 뭐 예를 들자면 복권 뭐 1등 당첨이나 뭐 세후 얼마 정도 아니면 주식 100주 정도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주식. 그리고 자유, 주식, 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 제 방송과 관련된 것들. 어떤가요? 뭐 1집 앨범, 뭐 봉디 견학권 그리고 또 봉디 보는 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제가 보고 싶으세요? 깜짝 놀라실 텐데 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그 봉디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아, 생각보다 잘생겼어.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뵙고 싶긴 합니다. 깜짝 놀래켜드릴 자신 있는데. 우리 PD 또 뭐 나름 제가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보지만 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마 봉팔님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동의하지 않아요? 아무 대답이 없어. 옆에서 선배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으면 좀 리액션이라도 해줘야지. 그저 아무 말 없이 뭐, 그 모나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윽한 미소만 짓고 있어요 옆에서. 어쩌자는 건지 알겠어요. 그냥 하던 거 할게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렛츠 기릿.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quick, quick. 듣자마자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코너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실 거예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단계별 문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이 시간 어떤 노래의 일부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바꿔서 들어보고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1단계, 그보다는 쉬운 2단계, 그래도 안 들린다 싶으면은 저희가 3단계, 매우 쉬운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우리 도전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재생해드립니다. 1단계 만나볼까요? 들리네요. 그쵸? 잘 들립니다. 1단계도. 하지만 1단계에서 감을 잡지 못하신 봉팔님들 많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3단계까지 있다니까요. 2단계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처량하게 있어요? 그만 처량이 하라고요. 정답 맞출 수 있다니까요. 샵 1212 레인보우로 이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둘 다 정확히 보내주셔야 정답이 인정됩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자, 3단계 들으면 떠올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 3단계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나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자, 슬로우 퀵퀵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로우 퀵퀵 2단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우리 PD가 아주 쉬운 문제로 준비를 했고 3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답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100% 정답률을 보인 날. 오늘의 정답 꼭 그래도 확인은 해보죠. 오늘 밤 바라봐 김건모 작곡의 10집 수록곡 서울의 달이 오늘의 정답곡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화자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와요. 달을 바라보니까 너도 처량하구나. 나도 힘들고 외로운데. 그러면서 이 가사 나오죠. 그리고 오늘의 퀴즈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곡의 화자가 이렇게 달에 빗대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문학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달을 소재로 한 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소설도 많고요. 이렇게 화자의 마음에 따라서 달의 모습도 바뀌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달을 소재로 한 게 참 많았는데 뭐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정철 관동별곡 명월이 만공산하니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명월이 만공산하니 뭐였더라. 예, 뭐 밝은 달 나와요. 아무튼 예 여기까지. 우리가 뭐 문학 동네는 아니니까 어떤 가요가. 오늘 당첨자 발표해드립니다. 2093번님은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정착한 1인이에요. 젊을 때 듣던 노래를 계속 흥얼거린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애청하고 듣고 있는 곡들은 웬만하면 거의 30대 이전에 들었던 곡들입니다. 5820번님, 7856번님, 비바퀴님, 8055번님, 2093번님 다섯 분께 오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트랙 박지윤의 노래 드릴게요. Steal Away.

보아의 곡 발렌티까지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그 전곡 타샨이었습니다. 경고.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비옴님의 사연인데요. 징검다리 황금 연휴.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야근 당첨. 오늘도 현장에서 열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당첨될 건 안 되고 왜 맨날 우리가 야근만 당첨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월요일 출근한 것도 이 연휴에 억울해 죽겠는데 야근까지 하면 참 서글프죠. 밤에 퇴근할 때. 그래도 우리 비옴님 저녁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휴일이라 확실히 오늘 어떤가요 게시판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다들 가족분들과 또 뭐 친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오늘. 비옴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지는 저 이상은의 곡 듣겠습니다. 비밀의 화환.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

0: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래.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트럭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설레는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TBX 타고 상품권 타고 모고신 박사, 타이어 교체하면 상품권 주는 거 알고 있었나?
7: 그러니까
6: TBX 타고 상품권 타고. 이야, 역시 트럭커라 다르네.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 TBX.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대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6679번님이 정말 소중한 사연 보내셨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하투하투. 하디님도 그러한지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봉기의 시간인데 벌써 하디를 찾으시다니요. 하디, 뒤이어서 방송되는 하효진의 라이키팝 계속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디가 지금 밖에서 방송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6679번님. 아직은 이봉규의 시간입니다. 6679번님, 그리고 어떤 가요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같은 채널인데 좀 섭섭합니다. 오늘 마지막 트랙은 엑소의 곡 준비했습니다. 나비소녀.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104억 원으로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체 가계 대출 잔액도 한 달 사이 1조 5,67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개인 집단 대출도 2,201억 원 늘어 1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 습도는 28%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5: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누군가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란 믿음.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 아닐까요? 언제든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그 사람을 자꾸 뒤로 밀어두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관심도 애정도 관계도 제때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간단걸요. 익숙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건 아닌지 돌아보며 함께 들어보자. 칼리 사이먼입니다. You're so vain.

0: 칼리 사이먼의 You're So Vain, Like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Pop, 하유진입니다. 6679님, 날이 너무 좋아요. 하디님도 그러한지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바람도 적당히 살랑살랑 불고, 햇살도 좋고, 오늘 하늘이, 제가 있는 곳의 하늘은 정말 맑아가지고,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날이 좋아서 잘 즐기고 있습니다. 3152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꿈을 쫓아 서울로 독립해간 우리 딸 영진이 만나고 부산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딸의 도전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또 우리 따님 혼자 이렇게 서울로 상경해서 보내시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치만 누구보다 야무지게 꿈을 쫓아서 간 거니까요. 야무지게 잘 해내리라 믿어요. 도전과 용기, 라이키팝도 함께 응원할게요. 하요진의 라이키팝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이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라이키팝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하요진의 라이키 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일일 일짬뽕 오케이?
1: 아, 감기인가? 쎄한데.
2: 초기 감기, 쎄할 땐 세파렉신 연주액스. 쭉 짜먹고 목에는 바로, 몸에는 빠르게 짜먹는 한방 감기약 세파렉신 연주액스.
1: 오, 짜먹으니까 편하네.
3: 경방신약.
4: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5: 참 좋은 여행.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레노.
9: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8: 레노.

파워스테이션의 Some Like It Hot이었고요. 호레노츠님께서 와 파워스테이션 듣고 싶어서 주구장창 신청했던 곡인데 드디어 나오네요 하셨어요.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네요. 그리고 이전에 들으신 곡은 웸의 I'm Your Man 제주 딸기산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이 약간 휴일 공식 휴일은 아닌데 그 사이에 껴있는 평일이라 가지고 오늘 휴가 내시고 혹은 뭐 다 쉬어라 해가지고 쉬시는 분들 많으시죠. 3912님은 남편과 괴산 산막 옛길 걷고 계시대요. 공기도 풍경도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공기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셨고 3624님은 경북 동해안 날씨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이 사진이 진짜 그림 같아요. 하늘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즐겁게 오늘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출근하신 분들 많으시죠. 벼락시케님이 오늘 출근하신 분 소원하셨고 안졸리나 졸리나님은 오늘부터 야근하신대요. 어머 어떡해. 김도윤님도 월차 많이 내고 쉬는 직원이 많아가지고 사무실 썰렁하다고 하셨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안 돼요. 집에 가시면 사무실 누가 지키나요. 우리 또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오늘 출근했는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일하고 있는 모두를 토닥토닥하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76위에요. 위즈 칼리파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See You Again 그리고 25위 로베타 플래그입니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하효진의 Like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샬라마의 A Night to Remember이었고요. 이전에 함께하신 곡 스타포인트의 Object of My Desire 띄워드렸어요. 인다007님이 노래 좋아요 하셨고 딸기프레지아 조아님도 우리 작가님이 또 새로운 곡을 이렇게 발굴하셨다고 성량감, 풍부한 사운드 모두 좋아요, 시원시원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우리 작가님이 또 좋은 곡 이렇게 발굴해 주셨죠? 좋은 노래가 나오면 여러분 레인보우 앱에서 하트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Like Pop은 여러분의 하트로 이 차트를 매주 뽑아가지고 거기 차트에 올라온 곡들 많이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취향 이런 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아,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내일 당장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뭔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챙기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김도윤님께서 저는 주변 사람들 챙긴다고 챙기는데 정작 저는 그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받는 것 같아서 고민도 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 관계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슬프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상대에게 잘해줄 때, 내 마음을 쏟을 때 그걸 되돌려 받는다. 나도 똑같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오히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나의 진심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좀 덜 상처받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상처받기 무서워서 내 주변을 안 챙기면은 그것 또한 좀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뭔가 좀 챙기면서 얻는 그 뿌듯함과 만족을 얻기 위해 주변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곱돌님은 어버이날 선물 뭐가 좋을까 고민 중이시래요. 아, 진짜 고민되죠. 어버이날 선물. 당장 내일 어린이날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 많이 계실 거고 어버이날 선물 그러니까요. 저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필요하세요? 아니면 그냥 현금 쏘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민됩니다. 아, 피멘토님, 어제 이제 어버이날 다 곧 다가오니까 파주 경묘공원에 가족들과 부모님 뵈러 다녀오셨대요. 아,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비가 내렸는데 잔디랑 나무가 푸릇푸릇 싱그럽고 향기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네요. 이 사연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일상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곡이에요. Family of the Hero의 Family of the Year의 Hero 윤세호님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강아지님께서 청해주신 JD Souther의 Your Only Lonely까지 띄워드립니다.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어요. 9077님께서 라이키팝 듣고 하루를 보내며 신청합니다 하신 곡인데요.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낮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편이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절기상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내일도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상당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 8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아침에는 대부분 한자릿수대의 기온으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은 20도에서 23도까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글피인 7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 2번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경제연구실.
8: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론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4대강 보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정말 사실일까요? 15년째 이어진 녹조 문제 앞에서 부울경 주민들 그리고 과학적 조사는 4대강 보해체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쟁점이 될 4대강 문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9: 잘 돌아갑니다.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이니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예, 이 저 위원장님, 이 낙동강 네트워크 네. 이게 어떻게 구성돼?

0: 환상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명칭을 좀 현실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참여한 분들은 주로 시민단체 활동가,
0: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의 환경단체, 시민사회, 그다음에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권역이.
1: 그러니까 영남권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0: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44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수고 많으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게 이제 2009년에 본격적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한 17년 네.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네네. 그 사이에 뭐 검증에 뭐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
0: 네.
1: 지난 17년간 네. 현장에서 특히 4대강 중에 낙동강은 가장 문제가 많은 네.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거기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마음이 힘드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뭐 그동안은 그동안이고
0: 네.
1: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처리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0: 네.
1: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께서 네. 4대강 문제 이제 제자연화 언급도 했고 또 국정과제로 지정도 했고요.
0: 네네.
1: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그런데 국정과제로 지정한 이후의 모습은
0: 네.
1: 집행위원장님이 평가하기는 어떻습니까? 좀 진전이 되고 있나요?
0: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국정과제로 되면 사실은 이제 좀 정부의 입장은 섰고 방침은 섰고
1: 네.
0: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 로드맵을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런 자신 있고 의지를 밝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1: 아,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네. 전향적인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다.
0: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결국은 현장의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사실은 정부의 보호 처리 방안이 나왔고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는 나왔고 한강과 낙동강은 나오지 않았지만
1: 네.
0: 나왔고 이것을 일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꼬부라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때에 주민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부에서는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1: 그래요.
0: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물이용에 대한 현재의 관리 수위에 맞춰서 농사나 여러 가지 치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빠르게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서 제시하고 그다음 또 예측했던 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빠르게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좀 나가야 국민들이 믿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좀 피해를 받아도 정부가 책임져 주겠네 하는 그런 좀 마음을 놓고 갈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1: 그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
0: 네.
1: 그 이제 곧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뭐 현장에 계속 계시니까 이 영남권의 이번 선거에서 이 4대강은 네.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뭐 좀 예상하세요?
0: 워낙에 그동안에 낙동강은 특히 경남과 부산, 특히 경남은 보가 바로 경남 지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보가 바로 우리 경남 도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곳이기도
1: 맞아요.
0: 하고요. 그리고 식수원이 있는 하만보. 최 하류에 있는 이 하만보가 녹조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1: 제일 아무래도 하류에 있으니까
0: 네네.
1: 그렇게 되겠죠.
0: 가장 심각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 매년 여름이면 사실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우리 도민들의 예 지금 현재 모양새이고 그러다 보니 여름 되면 사실 저희 지역은 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번에 어쨌든 지금 현재 후보 선출이나 후보 확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정책 제안 4대강 사업과 그래요. 관련한 정책 제안 국정과제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답을 받는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녹조가 단순한 녹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심각성뿐만 아니고 이것이 맹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1: 그 무슨 뭐가 있죠? 마이크로시스템.
0: 네, 마이크로

0: 시스틴이라고 하는 예, 독성 물질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경남 지역의 농산물에서도 수돗물에서도 그다음에 주민들의 코 속에서도 다 검출이 됐던 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런 네네. 연구가 진행이 이 낙동강 네트워크 차원에서 네네네. 진행이 됐습니까?
0: 예, 예. 환경운동연합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네. 전문가 쪽에서는 경북대학교 이승준 교수님이 아. 예,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단 녹조 독과 관련해서 한 10년 정도 아.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1: 그러면
0: 경북대학교
1: 어디 자연대에 계시는 분인가요? 공대 네네, 맞습니다. 자연대 쪽에.
0: 네. 네. 네. 계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의 인체 조사 같은 경우는 아, 코 속을 조사하는 거여서
1: 아, 코 안에서 검출되는지
0: 김동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함께 또 하셨습니다. 네. 장원대나 대기 쪽의 교수님들도 또 함께 하셨고요.
1: 아니 그러면 공신력 있는 네네. 그런 뭐 대학 또 병원 이런 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아, 이런 네. 것들이 실제 독성 물질이 인체에서도 검출이 된다 네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인데 여기에 맞습니다. 대한 과거 환경부 현재 네. 기후부죠. 기후부의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 발표를 이런 결과들을 내놓을 때마다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을 위시해서 네. 기후부는 뒤따라서 용역 발주하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하고 나면 일단 농산물에서 검출이 된다. 저희가 이게 21년부터
1: 아, 2021년 농산물에서 검출이 돼서 그 네. 농산물을 음식으로 네. 이제 소비하는 과정에서 몸에도 이게 나타나는 이런 식의 경로를 밟는 거로 지금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0: 네. 일단은 녹조가 발생할 때에 낙동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을 그렇죠. 경우에 이것이 녹조 독이 결국은 그 쌀로 네. 그러니까 식물 쪽으로 축적된다라는 건 이미 외국의 연구 자료에 아.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까 하는 그런 의심 속에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연구 결과 외국의 그 추세대로 추이대로 연구의 그 결과대로 저희도 나왔던 거죠.
1: 한국에서 그게 낙동강 지역에서 네네. 검증이 된 거군요.
0: 네,
1: 그런데
0: 맞습니다.
1: 제가 뭐 자료를 봤더니 기후부에서 조사한 것과 낙동강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게 뭐 세포수 녹조 이게 뭐 8,600배 차이가 났다 이런 네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건 네. 어느 한쪽은 그러면 뭔가 제대로 연구를 안 했든지 뭐 네. 혹시 연구 기간이 달라서 그랬던 건지 연구자가 달라서 그런 건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녹조와 관련되어 있는 조류경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를 보면은 녹조 조사를 어디에서 하냐 하면은 강 한가운데에서 합니다. 강 한가운데.
1: 그게 이제 기후부가 그렇게 한다는
0: 네네네.
1: 얘기죠.
0: 그러면 강 한가운데 하게 되면은 이게 낙동강에서 유일하게 물 흐름이 일정 정도 확보되는 곳이 강 한가운데입니다.
1: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물이 그쪽은 조금 그래도 속도가 네네. 나고.
0: 그런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강변이고 주로 강변에서 친수 활동도 하고 강변에서 먹는 물도 취수하고 농업 용수도
1: 그 취수구가 강변에서 하죠. 맞아요. 그러네요.
0: 강변에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저희는 그 취수구가 있는 강변에 그 취수구 앞에서 물을 뜨고 그리고 시민들이 친수 활동을 하는 그 강변에서 물을 뜨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강 한가운데에서 취수구가 있는 지점에 뭐 한 4km 위쪽이나 2km 위쪽에 강 한가운데서 취수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1: 도대체 제가 딱 들어도 이상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왜 정부는 환경부는 아니 기후부는 왜 강 한가운데서 지금도 조사하는 걸 이렇게 고수하고 있습니까?
0: 아니 그걸
1: 분명히 항의하셨을 텐데요.
0: 네,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오면서 취수구의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수구 앞에 한 50m까지 일단은 이번에 제도 개선을 올해부터 어쨌든
1: 50m 근처에서 하는 걸로.
0: 단 여기에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이 표청입니다. 표청이라서 저희는 이렇게 한 10cm 아래쪽에서 물을 취수합니다.
1: 그래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0: 네네. 그리고 이 물이 바로 취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 중, 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표청수 중간 그리고 아래 저청 이 세 개를 떠가지고 섞어버립니다.
1: 그래서 평균을 내요?
0: 맞습니다. 그런데 녹조는 상청부에 주로

0: 번식합니다.
1: 번성합니다. 가장 해를 또 많이 받는.
0: 네네. 번성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하면은 농도의 희석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사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녹조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평균적 내가지고 녹조는 있는 곳에 있고 없는 곳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녹조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 결국은 낙동강에서 4대강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거는 4대강 사업 이후에 강을 준수하고 정화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강물을 가로막아가지고 강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결국은 녹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녹조가 발생하고 이 녹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녹조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후부는 지금 이제 녹조가 가장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상황에 있는 녹조 조사를 하고 있고.
1: 아니, 그 말씀이 너무 제가 헛웃음이 나는 녹조가 네. 발생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네. 물을 취수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게 또 네. 정부에서 계절관리제 이런 네네. 걸로 좀 막겠다. 아마 여름철에 녹조가 심하니까 네네. 여름철에는 좀 녹조 발생이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막 이런 네. 또 기후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네. 평가는 어떠세요?
0: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현재의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뭐 쭉 정부에서 소위 녹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름 되면 수문을 열어도 봤다가 다 해온 방법들입니다. 네. 거기서 조금 바뀐 게 지금까지 정부는 녹조가 심한 수문 보호에 대해서만 수문 개방을 해서 녹조를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기후부는 상류부터 시작해서 상주보부터 시작해서 전체 하류보까지 전체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강은 세계보가 있는데 세계보 전체 다 해보겠다는 거고 그런데 기후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녹조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의 그 수문 개방의 내용을 보면은 15일 동안 상류부터 시작해서 하류까지 한 2일 정도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보를 열어보겠다.
1: 아, 이게 계절 관리제 일환인가요?
0: 네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열면은 네.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전에 열면은 또 효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는 처음에는 저희에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관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입장이 또 변해 있습니다. 7월달과 8월달만 하겠다.
1: 두 달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부가 그만큼 녹조가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에 반영인가요?
0: 소위 얘기하면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녹조 사전 예방에 들어가야 수문 개방을 시작해야 그래요. 사실은 녹조 문제를 7, 8월 달에 발생하는 것을 물을 한번 바꿔내면서 사실은 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 차곡차곡 녹조 발생의 조건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수문 개방을 하지 않고 가둬놓으면 이거는 녹조 발생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7월 달, 8월 달 녹조가 발생하면 그때 수문을 개방하는 건 이건 이미 사후 대응인 거죠. 오히려 무슨 문제냐면 위에서부터 수문을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열면은 결국은 위에 있는 녹조를 아래로 보내는 효과. 네. 차곡차곡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아래쪽에 녹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1: 그러면 임의자 집행위원장께서는 이런 식의 계절 관리제 이거로는 네네. 현재 낙동강에 이제 여름철마다 네. 반복적으로 발생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0: 역부족 전혀 네.
1: 전혀 지금, 실효성 예. 없을 거다.
0: 예. 저는 지금까지 경험상 7월달 8월달은 앞에 5, 6월달에 그 형성된 조건 속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1: 분명하게 팩트가 네.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네.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네네. 이거는 분명히 정부가 책임을 갖고 네.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영산강과 금강에 대해서는 이른바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네. 보를 없앴을 때 편익이 비용과 비교해서 어떠냐 이걸 했는데
0: 네네.
1: 당시에 사실은 한국재정학회에서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도 이러한 식의 경제성 분석 여기에 사실 보가 더 많잖아요. 낙동강의 맞습니다. 전체 보의 반이

0: 8개가 낙동강에 있잖아요. 네네. 이 연구도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한 연구인데요.
1: 네네.
0: 그 결과에 따르면은 여기도 상당 정도의 보를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했을 맞습니다. 때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큰 이게 네. 잘하는 정책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1: 예예 예, 맞습니다.
0: 이 결과에 대해서 현재 기후부는 네.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1: 일단 기후부는 그 당시에 어쨌든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없다.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몇 년간의 안에 강바닥 강의 상태도 많이 변화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저희도 있다라고 생각. 바로 녹조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0: 맞아요. 금방 얘기했듯이 예, 예.
1: 그 당시에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이 요소가 반영되지
0: 들어가지
1: 못했었습니다.
0: 않았죠.
1: 예,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현재도 굉장히 낙동강의 보 같은 경우에는 8개 중에서 6개는 경제성이 없어서 철거해야 된다.
0: 보를 해체하는 게 더
1: 예,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다.
0: 네.
1: 이렇게 나와 있고 2개도 지금 이제 하만보하고 강정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낙동강에서 하만보하고 강정보는 대구 시민과 경남도민의 식수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0: 식수원이죠,
1: 거기가. 예, 거기에 네. 식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우 중요한 곳이거든요. 아. 녹조 문제가 반영되면
0: 녹조에 따른 건강 피해,
1: 네네네.
0: 생명 영향 이런
1: 맞습니다.
0: 것들이 경제성 분석에 이제 포함된다면 네. 결과는 또 달라질 것이다.
1: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하고
0: 당연히
1: 하고요.
0: 하겠죠 이번에.
1: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달라진 게 그때는 치양수 시설 개선이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양수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미 완성된 보호가 있고요. 치양수 시설이.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취수구를 밑으로 내리는 거죠.
1: 네네.
0: 내려서 이제 설사 보를 뭐 해체하거나 네네. 아니면 수문을
1: 하더라도.
0: 열더라도 물을 취수할
1: 맞습니다.
0: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예.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1: 네네네. 그 개선이 이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거는 보호 처리를 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이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되는가. 저희는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보면요. 거기에 수문을 자유롭게 열 수 여닫을 수 있도록 치양수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면 그때에 수문을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하려면 치양수 시설 개선은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이미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보호처리 방안에 하나의
0: 비용으로 넣는 거죠.
1: 넣는 거는 저는
0: 그래요.
1: 어폐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따라서 그런 측면들을 지금 이제 상쇄시켜 버리면은 낙동강은 사실상은 녹조 문제가 끝이고 끼치고 있는 해악 그리고 녹조와 보호가 지금 이제 낙동강의 생태계를 완전히 지금 이제
0: 네.
1: 절멸시켜 놔버렸거든요.
0: 네.
1: 지금 어민들은 낙동강 안에서 나오는 고기가 옛날에 뭐 붕어나 뭐 잉어나 가물치나 이런 게 경제 어종이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어종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붕어가 나오는데 과거에 뭐 100마리 잡혔다면 지금은 뭐 일주일 잡아봐야 5마리, 10마리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 나오는 것도 잡아보면요. 완전히 최근에 저도 사진을 받아서 봤는데 완전히 온몸에 붉은 반점이.
0: 아, 그래요?
1: 예, 몸이 전체가 붉게.
0: 그 얘기는
1: 병들어 있습니다.
0: 개체 수도 줄었지만 잡더라도 이건 식용으로
1: 할 수가
0: 없다. 너무 녹조 때문에 위험하다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맞습니다. 벌겋게. 그리고 잡자마자 죽어서 올라오는 게 그 물에 갇혀가지고 이 물고기가 거의 대부분 다 잡혀오는 것도 죽어서 올라온다고.
0: 어쨌든 이번에 그러면 기후부가 다시 한번 경제성 네. 분석을 낙동강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1: 네.
0: 했으니까
1: 네.
0: 지금 집행위원장께서 얘기한 이런 새롭게 지난 5년 동안 바뀐 요소들
1: 네.
0: 녹조 문제 심각성 건강 피해 또 취양수구에 예. 대한 추가 투자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1: 네.
0: 그리고 저서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이 된 좀 더 나아진 개선된
1: 네.
0: 연구 결과가 꼭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가 합니까? 어느 연구단체가 하나요?
1: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네. 털었는데 한국환경경제학회라고
0: 예. 예. 이번 기회에 이제 기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해서 어떤 항목들을 포함

0: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투명한 네. 객관적인 이런 연구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빨리 말씀드려보면 이 만약에 해체를 하게 되면
1: 네.
0: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용수 공급이 안 된다. 물, 네. 물 수위가 낮아질 테니 뭐 이런 주장을 한 정치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집회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양수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고
0: 네.
1: 그래서 그런 산업들의 공장을 돌리는데 산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문제는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사실은 뭐 물은 물 관리에 있어서 쓰고 버리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단은 썬물 다시 초고도 처리해가지고 아, 재생해서 재이용 하는 쪽으로 갑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물 부족 문제가 지금 4대강 자연성 회복이나 수문을 개방하는데 저의 욕구는 네.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0: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공장은 이 용수 물이 엄청 깨끗한 초순수
1: 네.
0: 이른바 초순수 물이어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녹조가 낀 물이면 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1: 절대 사용할 수가
0: 없죠.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초순수 물이 우리나라에서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거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 공장에서 또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0: 그래요.
1: 측면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도 기후부도 낙동강에서 나오는 물을 이번에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한 60% 정도를 29년 30년까지는 일단은 초고도 처리를 통해서 일단은 정수하겠다 정화해서 안전한 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지금 뭐 맞지 않는 문제 지적이고 그리고 또 미래로 볼 때도 뭐 쓰고 버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1: 네.
0: 아, 올해
1: 네.
0: 뭔가 과거와는 다른 좀 책임 있고 어떤 4대강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좀 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어떻게 좀 네. 전망하세요?
1: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이 돌파구는 지금 이제 기후부나 정부 차원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0: 아,
1: 하실
0: 그래요?
1: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잠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4대강 사업을 한 것도 정부고 지금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기후부입니다. 환경 과거의 환경부 지금
0: 네.
1: 기후부. 그런데 여기에서 기후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과거에 자연성 회복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유지하는데 고착화하는데 함께했던 공무원들이
0: 아,
1: 있기
0: 이미
1: 때문에.
0: 이미 과거 했던 공무원들이
1: 네.
0: 현재도 다 공무원으로 있군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건 뭐 공무원들의 비애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건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라고
0: 네.
1: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특히 낙동강과 한강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두 강이 밀렸습니다.
0: 네.
1: 이번에도 밀릴 것 같습니다.
0: 아.
1: 지금 의지 표명에 한강과 낙동강이 빠져 있습니다.
0: 아,
1: 금강과 영산강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 필요한 낙동강이 지금 이제 그 의지에
0: 네,
1: 빠져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대통령께서 힘있게 좀 해봐라.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낙동강 녹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드럼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자.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번 낙동강 지역 대표에서 대통령
1: 네.
0: 면담 한번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BS

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이토록 넓은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인연이란 그래서 눈부시게 두렵고 아름다운 기적인 것입니다. 소설가 최인호의 작품 인연 중에서 한 대목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지환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상입니다. 5월 4일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수기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밀어붙이기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이 막판 표심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7,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결국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영준 기자입니다.
1: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사건을 다룰 특검법에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긴 부분을 갖고 보수 야권이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악재라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쏟아지자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수기 과정을 요구한 겁니다.
2: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 지난해 11월 이른바 재판중지법 때와 달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시기나 절차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정에 나선 겁니다.

0: 시간 뒤 민주당도 청와대에 이 같은 기류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입니다.
1: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면서 내부적인 논의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좀 할 생각입니다.
0: 이에 따라 당초 선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던 민주당의 시간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이번 이슈를 선거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오늘 특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2: 이렇게 공소취소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서 이은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까지는 뭐 25일 남았고요. 일단 대진표는 거의 확정이 된 거죠?
3: 네, 16곳의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후보는 확정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주말 가장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첫 여성 경기지사란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2: 네, 그런데 앞서 김영준 기자 리포트 들으셨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안이 변수로 또 떠올랐어요.
3: 네, 보수 야권이 이 문제로 똘똘 뭉치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단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 갑자기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결정할 수 있게 한 특검법안 조항이 국민의힘의 결속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된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말 사이 대구와 부산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에 후보와 장 대표가 나란히 서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짐이었던 장동혁 리스크도 일거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가지고 정권 견제론을 확산시키는 소재로 적극 활용해 가겠죠?
3: 네, 그렇죠. 장동혁 대표 등이 연일 SNS로 법안을 저격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오늘은 특히 야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면담을 제의한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고 사법 내란입니다.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입장을 내놓고 정당과 진영을 떠나 하나로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2: 보수 결집 현상을 노린 걸 텐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면서요?
3: 단적으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들 수 있는데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에서 31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여야의 등락이 교차했는데요. 민주당은 48.6%로 전주 대비 2.7%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오른 31.6%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세에 더해 여당에서 이탈한 표심이 일부 유입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2: 네, 이런 기류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도 긴급히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왔던 거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3: 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공천을 신청했는데 논란이 큽니다. 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간적 절연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서 내란 특검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당 윤리위가 복당을 승인해야 공천 응모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대구시장 추경호 후보도 내란 중요 업무 정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그래서 정 전 실장은 추 후보와 자기가 뭐가 다르냐며 경선 자격을 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를 윤어게인 대 인적 쇄신으로 규정했어요. 민주당은 현역단체장 5명을 전원 교체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이 대거 공천을 받고 있다고 대비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어게인 공천이 중도층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2: 네, 앞서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0: 코스피가 5% 이상 급등해 6,900선을 돌파하며 7,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는 이른바 140만 닉스를 이루고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파죽지세 코스피가 7,000피에 바짝 다가서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12% 오른 6,936.9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조 8천억 원가량을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3조 원,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급등세를 이끈 건 이번에도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무려 12.44% 오른 144만 6천 원으로 정규 거래를 마치며 이른바 140만 닉스를 실현했고 시가총액도 1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5.44% 급등하며 23만 2,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노동절 국내 증시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자 한국 반도체주도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1.79% 오른 1213.74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0.5원 낮아진 1462.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0: 반도체 업황은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45조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내외부에서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내부에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축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노조원은 최근 닷새 만에 약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노조를 탈퇴한 노조원들은 대부분 비반도체 부분, 즉 모바일과 가전사업 담당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노조가 천문학적 수익을 낸 반도체 부분 노조원의 성과급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비반도체 부분 노조원은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에 많은 이들의 기여가 있는 만큼 함께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비판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내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밋빛 일색이었던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성과급 관련 충당금으로 실적 하방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0: 청와대가 이번 주 토요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시장 변화와 향후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필요한 제도는 정비화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번 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글 게시 이후에 변화된 상황과 정부 계획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겁니다. 우선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X 게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이 46% 늘었고 지난 3월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중 2087건이 매매되면서 작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산 사람 중 73%가 무주택자였는데 이 또한 작년에 56% 대비 높아진 수치입니다. 매수자 중 30대 이하 연령의 비중은 49%로 김 실장은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패턴이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의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연초에 발생했던 집값 폭등 현상과는 달리 눌려있던 집값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으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투기적 요소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나섰고 금융제도도 정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초과 수익이 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 매물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기대했습니다. 다음 정비 대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직장이나 교육

0: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북 청주에서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1일 밤 충북 청주에 사는 임신 29주차 A씨가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는 응급상황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병원 6곳에 긴급 전원을 요청했지만 잇따라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3시간 반 만에 헬기로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고위험 분만 상황에서도 반복된 겁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료계와 간담회를 열고 응급전원 이송체계와 인력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병원별 인력과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고액 의료사고 보험 지원을 응급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하는 분만사고 범위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되면서 전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프로젝트 프리덤을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100대 이상의 육해상 기반 항공기, 다영역 무인 플랫폼, 그리고 15,000명의 병력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지원 계획이 휴전 이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적 절차로 규정하며 이란이 이를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해상에서 공격당한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모든 선원이 안전하다고 확인하면서 선박들의 해당 해역을 주의해 항해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동지역 휴전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발생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미국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중국은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자마자 미국을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푸총 중국 유엔 대사는 지난 2일 취임 첫 일성으로 미국이 촉발시킨 이란 전쟁을 일방주의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국제 문제에서 법치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공격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기본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두 달 전 발언보다 톤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과 같은 일방주의가 아닌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대변인입니다.
6: 안보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함과 개방성을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5: 중국은 안보리 의장국의 지위를 국제연안의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물밑에서 유엔 안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차단할 것을 유엔에 요구한 것입니다. 양국은 서로를 향해 경제 무역 규제 조치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달 14일과 15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입니다. 미중이 서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카드를 쥔 상황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1: 지구 관측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발사 6시간여 만에 국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성의 정상궤도 안착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임무 수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어젯밤 10시 18분쯤 위성이 국내 지상국과 안착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약 6시간 20분 만입니다. 위성은 발사 1시간 뒤 로켓에서 분리됐고 오후 5시 15분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해외 지상국과 5차례 더 교신한 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상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입니다.
3: 2호기에 사용한 표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비용의 다용도 중형급 위성 개발을 통해 앞으로 해외 위성 시장 진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국토자원관리와 재난대응 등에 필요한 정밀 지상관측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4개월간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이미 운영 중인 1호기와 함께 쌍둥이 관측 체제를 구축해 하반기부터는 임무 효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5: 2026년 어린이날 선물 비용은
1: 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벌써 어린이날인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쓸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5: 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선물 비용으로 거의 10만 원을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평균 맞죠?
5: 네, 그리고 네.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 혹시 앵커님은 그 어린이날 선물 받았던 거 그런 거 좀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1: 뭐 보통 책이나 장난감 뭐 이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새로울 게 있나요?
5: 그러니까 뭐 종류는 이제 그런데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네. 저도 한 2만 원, 2, 3만 원 정도 때였던 것 같은데
1: 벌써 저보다 이제 10만 원이 물가가 높아졌네요. 벌써.
5: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벌써 10만 원이 됐다. 네, 그리고 네. 선물로는 옷, 신발 등 의류나 잡화류, 장난감, 인형 등의 완구류를 꼽은 이들이 많았고요. 또 현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선물할 계획인 부모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맞아요. 요즘에 진짜 주식 주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5: 맞아요. 이제 네. 주식을 주고. 지금 사실 어떤 특정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 그렇죠.
5: 정말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아 그리고 이제 세대에 따라서도 조금 주는 선물이 달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분석한 건데요. 어린이날 관련 선물 키워드 검색량이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 30, 40대 부모 세대에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또는 젊은 시절에 즐겼던 캐릭터와 콘텐츠를 이 자녀와 공유하려는 이른바 취향 전수의 흐름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1: 아, 내 취향을 자식에게 전수를 한다.
5: 그렇죠. 네.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이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최근에 굿즈 한정판 굿즈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굉장히 익숙한 부모들이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 검색한 것이 그 예시고요. 게임기 검색량도 좀 늘었다고 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50에서 60세 조부모 세대에서는 포켓몬 카드 등 이런 희귀 수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거는 조부모가 손주의 취향을 직접 파악해서 선물을 고르는 사례가 이제 점점 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이런 카드는 고가에 거래되는 사례가 좀 빈번합니다.
1: 네.
5: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 단순한 완구를 넘어서 수집과 투자 개념까지 결합된 그런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네, 이거는 뭐 거의 핑계 삼아서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5: 뭐
1: 생각도 드네요.
5: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네, 잘 보관해둬라. 뭐 아무튼 번개장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는 좀 실속 있는 신품을 그리고 조부모는 손주가 원하는 희귀 매물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세대별 구매 방식이 데이터에 반영됐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어린이날 선물이 10만 원. 저도 조카 두 명이 있는데 물가 상승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5: 지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1: 약간 있는데 지금 평균 소식 듣고서 좀 마음이 변했어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5: 관악산에 생긴 라면 웅덩이.
1: 라면 웅덩이라면 무슨 말?

0: 이죠?
1: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캠핑장에서 라면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그런 캠핑족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입니다. 그저께 SNS에는 관악산 감로천 인근의 웅덩이로 추정되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웅덩이가 굉장히 빨갛습니다.
0: 이거 사진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빨갛다고요, 웅덩이가?
1: 네, 근데 이게 다름 아닌 라면 국물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안에는 아이스크림 용기나 휴지 등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진인데 감로천은 관악산 계곡 물줄기가 모여서 형성된 생태 연못입니다. 아마도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쓰레기가 빗물 등을 통해 웅덩이로 흘러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관악산은 지난 1월 한 방송에서 역술가가 정기가 좋은 산이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방문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달에는 관악산 마당바위에 낙서가 발견되는 등 이런 훼손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으로 좀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1: 빈 가게에 강아지 버리고 떠났다.
0: 비어있는 가게에 강아지를 버렸다고요?
1: 네, 서울 용산구의 한 횟집에서 업주가 영업이 중단된 가게에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게는 또 성시경의 유튜브 채널에서 맛집으로도 소개됐던 곳입니다. SNS에는 용산구의 한 가게가 강아지를 버리고 갔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작성자는 강아지가 떨고 있어서 가게 안에 있던 앞치마와 옷가지를 깔아주고 왔다라며 가게 내부에 벌레가 끓고 환기도 안 돼서 악취가 심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업주가 입장을 밝혔는데 상황상 강아지를 둘 곳이 없어서 저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에 두고 남편이 상주하며 함께 지낸다라고 해명하면서 버리거나 유기하겠다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오늘은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2: 네, 오늘도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며 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편이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절기상 이파이자 어린이날인 내일도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더 오르면서 날씨가 조금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은 8 1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에는 대부분 한 자릿수대의 기온으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0도에서 23도까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참고로 글피인 7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청주에서 고위험 임신부가 전국 41곳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헬기로 3시간 20분을 날아 겨우 부산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습니다. 비슷한 일이 두 달 전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생명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 박지환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한 아나운서 이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진석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이번 선거는 자제해달라고 밝혔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을 무기한 연기하며 탈당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양자 후보가 결정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민주당의 추미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의 대결로 압축되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에서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시기와 절차 등 국민적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1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평택을 국민의 후보로 공천된 유이동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1: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0: 아, 발전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사무실 분손했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저랑 같은 당이었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유동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분은 몰라도 듣기가 좀 불편하죠.
0: 그렇군요.
1: 네.
0: 이제 2014년부터 이제 평택을 해서 의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부산 북가분 또 부산만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1: 네.
0: 이 평택을만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1: 평택을이 기본적으로 농촌 기반 도시였습니다, 원래.
0: 예.
1: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평택항, 또
0: 삼성.
1: 삼성전자, 뭐 이렇게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고 그 캠프험프리가 조그마한 미군 기지에서 세계 최대
0: 제일 큰
1: 규모의
0: 그렇죠. 부대가
1: 그
0: 됐고.
1: 부대가 됐고요. 이러면서 그 도시들을 그 기지들 시설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한 도시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도농복합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산업 시설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마다 요구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1: 네.
0: 그곳에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도 있고
1: 네.
0: 조국 혁신당 대표도 있고
1: 네.
0: 김용남 후보도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고 황교안
1: 네.
0: 자유혁신 이분도 대표인가요? 아,
1: 대표시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엄청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1: 네.
0: 이 상황을 우리 후보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어리둥절하십니까? 아니면
1: 아, 전좀 당황스러운 대목이, 그러니까 제가 경쟁자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0: 아,
1: 상황인데요. 제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점이냐면, 이분들이 다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거지,
0: 자기 정치를 위해서.
1: 예.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0: 아.
1: 제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있어라.
0: 아하.
1: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그럼 그 사람, 당신들은 여기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셔가지고 평택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하세요.
0: 아하.
1: 이분들이 내세운 공약대로 되면 평택은 뭐 거의 그 파라다이스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0: 파라다이스.
1: 네. 그런데
0: 파라다이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1: 아니,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그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단 되고 보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평택에 서지도 않는 저 KTX를 얘기하고 평택 분 얘기하고 뭐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다면 사실은 그런 정책들 공약들을 내실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교통 문제예요.
1: 네.
0: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 보니까 제일 1호 공약을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김영란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후보님은 그럼 어떤 부분을 제일 1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계세요?
1: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권역마다 갖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0: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1: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이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후속적으로 뒤따라가는 문제들이잖아요. 뭐
0: 그렇죠.
1: 선행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통에 대한 공약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이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중심 도시가 되고 안보, 경제의 핵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들이 계속 들고 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광역교통망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그 지역 내에서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안고 있는 고덕동이라는 곳은 인구가 지금은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요. 목표 인구가 한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인구가 한 33.3세 정도 돼요. 굉장히 젊은 도시죠. 그래서 6만 5천의 인구 중에 한 4만 5천이 유권자니까 2만 명 정도는 미취학 아동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육, 문화, 보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생활 인프라에 대한 그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캠프 험프리 주변에

0: 군사기지 주변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산업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도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좀 보급을 해야 될 거고요.
1: 예.
0: 마지막으로 서해안 평택항의 배후도시로 있는 소위 말해서 저희는 서부 5개 읍면이라고 부르는데
1: 예.
0: 칭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지역의 평택항을 중심으로 있는 물류단지라든지 제조 생산 제조 시설들을
1: 네.
0: 배후에서 지원하는 도시지만 노후화돼가지고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만 들어도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0: 예,
1: 그 도시의 또 정체성이 캠프원프리스 안보도시이기도 하고
0: 네.
1: 삼성에 있어서 경제도시이기도 하고
0: 네.
1: 한국에 있어서 해안도시이기도 하고
0: 네.
1: 근데 교통이 안 좋아서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김재현 후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게 이제 고덕지구도 살짝 말씀하면서 이분이 삼성맨들이 있는데
0: 네.
1: 거기서 안 사신다는 거예요. 많이들.
0: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 동네에 사실기는 어렵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뭐 어느 지역에서 그 근무를 하시다가 네. 평택 공장으로 왜냐하면 지금 평택 공장이 총 6동을 짓는 게 목표인데요.
1: 예, 예.
0: 지금 첫 번째 동, 두 번째 동, 세 번째 동, 네 번째 동을 거쳐서 지금 다섯 번째 동 터파기하고 기둥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 아하.
0: 한 번에 여기에 와서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아하.
0: 모든 분들이 평택 사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역시 또 10년 계셨으니까
0: 네.
1: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저 잘 와닿습니다.
0: 네.
1: 그러면 어떻게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지만
0: 네.
1: 우리 후보님은 평택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0: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되는 많은 문제들이 시민들께서는
1: 예.
0: 야 이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1: 그러니까요.
0: 불편하시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사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시의 행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이
1: 아하.
0: 수반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지난 8년간 민주당 시 행정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의회에 새로 선출되는 구성되는 시의회와 시 행정부와 함께 저희 그 국회에서 제도와 국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1: 아하.
0: 시의회를 통해서 시정부와 함께 협업 또는 견제를 하면서
1: 예.
0: 그 지금 나온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제가 조만간에 지역에서 비전 발표회를 갔거든요.
1: 비전 발표회.
0: 그 자리를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희동 후보님은 평생을 평택에서
0: 예.
1: 이 슬로건을 가지고 다른 후보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일에서 2일 평택을 거주 성인은요 80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가상 대결입니다.
0: 네.
1: 여기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28.8, 우리 유희동 후보가 22.5, 조국 후보가 22.2. 유희동 후보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재현 후보가 8.9, 김재현 후보가 8.8이 나왔습니다. 수치를 보면 3강 2중이에요. 또 황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1: 현재의 수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지금 뭐 현재의 수치는 수치대로 중요하겠습니다만
1: 네.
0: 결과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1: 결과라면 6월 3일
0: 네,
1: 실제
0: 그렇습니다.
1: 투표 결과는
0: 네,
1: 다를 것이다. 어떻게
0: 네.
1: 다를까요?
0: 지금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막 결정된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 21일부터 시작이 되는
1: 예.
0: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예.
0: 그렇게 되면 저는 양강 구도로 굳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양강이라면 김용남, 유희동.
0: 예, 두 정당의 기반을 두고 있는
1: 아하.
0: 후보들이 저 선두 그룹에 나서게 될 것 같고요.
1: 어허.
0: 조국 후보가 중간 정도 차지할 것 같고.
1: 중간 정도 차지할 예, 것 같아요.
0: 김재현, 황교안 후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원래는 이제 두 분이 황교안 김재현 후보도 두 자릿수 기록한 여론조사 나왔긴 했었는데 점점 한 자릿수 그런

0: 상황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1: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두 후보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는 것이 기본적인
0: 경향이다.
1: 이게 경향성이기 때문에 아하. 그 경향성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0: 아하.
1: 특히 그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숫자는 더 줄어들 거고 그런 것들은 아하.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면 더욱 그런 경향은 두드러질 거라서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제 후보님 말씀은 결국 유이동 김용락 2파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조 후보든 여론 인터뷰를 좀 하는 걸 보면 평택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화제의 핫플레이스 된 걸 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관심도 실제 바닥 민심을 가면 많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후보님 느끼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0: 예.
1: 왜 그러냐면
0: 예.
1: 화제의 인물이고,
0: 화제의 인물이고.
1: 인지도가 높은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0: 조 후보가
1: 예. 그 인지도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높은 인지도인지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있는 인지도가 높은 건지는 일반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인지도 높은 것이 곧 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조 후보가 인지도가 높지만 그것이 부정적 이미지의 효과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실제 선거 결과를 가면 오히려 2파전 김용남 그리고 유이동 2파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1: 저는
0: 예상.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어허. 자 그러면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제 공격 혹은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그럼 강조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전략 노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1: 아니 저는 뭐 검증은 제가 굳이 안 해도
0: 네.
1: 조국 후보께서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조국 후보가?
1: 네.
0: 어...
1: 그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저랑 같이 국회에 입성을 했고
0: 예.
1: 그때 당시에 친박이었다가
0: 예.
1: 친윤이었다가 잠시 개혁신당에 잠시 머물렀다가 결국에는 지금 뉴 이재명의 아이콘이 되셔서 민주당에 가신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류에서 벗어나기를 좀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0: 어느 당에서 정치를 하든.
1: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후보께서 공격하실 내용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어제 후보님이 또 SNS에 김용남 후보를 향해 글을 하나 올리신 게 보니까
1: 네.
0: 과거 이제 김용남 후보가 2021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었을 때
1: 네.
0: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서 수천억 원의 베이맥스에 비춰 무기징역을 면하기 어렵다.
1: 네.
0: 이 쓴 글을 인용을 하시면서
1: 네.
0: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셨네요.
1: 네.
0: 어떤 취지로 올리신 겁니까?
1: 아니 있는 그대로입니다.
0: 아.
1: 지금 공소취소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라.
0: 수기가 필요하다.
1: 예. 근데 지금 이게 시기와 절차의 문제인지 이 특검법이라는 게 저는
0: 예,
1: 내용의
0: 예.
1: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이
0: 예.
1: 자체가. 그러니까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0: 그렇죠. 예.
1: 그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재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특검을
0: 임명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1: 그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게 한다면 이거는 유례도 없고 제가 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례거든요. 그러면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죄를 확신하고 그 무기징역감이라고 할 정도로 김용남 후보께서는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0: 예.
1: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법조인이시고.
0: 예.
1: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0: 예.
1: 당신이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런 입장을 발표한 만큼
0: 예.
1: 현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냐. 특검에 대해서 당신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0: 아하.
1: 묻는 거죠.
0: 그렇군요. 후보들과 토론을 하면 굉장히 좀 뜨거워질 수도 있겠네요.
1: 이 문제를요?
0: 아,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평택 사안이든 여러
1: 그렇게
0: 가지로
1: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군요. 토론하면 함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1: 저는 언제든지.
0: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남 후보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 조국 후보가 오히려 더 김용남 후보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더 파묘할 것 같다 이런 네. 예상하시는 것 같군요.
1: 네.
0: 근데 김영란 후보는 먼저 공격 안 하면 자기도 공격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
1: 지금 뭐 설전이 서로 오고.

0: 가고 있잖아요.
1: 설전은 신장식 의원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저 조국 후보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게 뭐 당사자들끼리 주고받는 설전이나 뭐 다름이 없겠죠.
1: 오히려 두 후보 간의 언쟁이 더 깊어질 거니까
0: 예.
1: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 그냥 오히려 그걸 관망하실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군요.
0: 아니 뭐 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지적하고 따져 물을 텐데요.
1: 예.
0: 제가 나설 틈도 안 주시고 서로가
1: 틈이 안 보인다.
0: 틈도 안 주시고 서로가 그렇게 치고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지난주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이제 후보님의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0: 네.
1: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첫 번째는 김문수 위원장께서 경기지사를 하시면서
1: 예.
0: 삼성 반도체 공장을 우리 평택에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1: 예.
0: 고도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1: 뭐
0: 이런 전반적인 일들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관여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게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됐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보수의 목소리들이 갈래갈래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중간 지점에 쓰셔서 잘 모아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적임이 아니실까 싶어서 제가 청했습니다.
1: 근데 이제 김재현 후보가 오늘 네. 이제 비판적인 입장 SNS에 올렸죠.
0: 네.
1: 이제 김문수 전 당시 노동부 장관 시절에
0: 네.
1: 12.3 내란 이후에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국회에서 사과를 거부하신 분이고 부정선거를 옹호하기도 했다.
0: 네.
1: 이런 문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저는 이후에 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밝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것은 김재현 후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기잖아요.
1: 아, 김재현 후보가
0: 예.
1: 아, 그런가요?
0: 예, 평택에 오셨을 때 잘 오셨다 그러고 환영하고 막
1: 아.
0: 그 조국 대표한테 했던 거와는 태도가
1: 달라요.
0: 완전히 다르게 반기셨는데
1: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 예.
0: 김용남 후보께서 김용남 후보한테 예전에 새누리당에 계실 때 진보당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같이 못하실 분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권의 연대, 진보 연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고 후보 단일화까지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처럼
1: 선거 연대를 먼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0: 그 선거 연대가 결국엔 후보 단일화겠죠. 뭐 선거 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기 다른 후보들끼리 지역의 다른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연대를 하면 모를까?
1: 아하.
0: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어떻게 연대를 하겠어요? 경쟁 상대들끼리.
1: 예.
0: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서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1: 예.
0: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곱씹어 보시고 다른 당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1: 그 말씀하시는 건 김재현 후보와 김용남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0: 지금 그렇게들 시도하는 거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역으로 우리 후보님과 황교안 네. 후보 범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도 가능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글쎄요. 뭐 가능성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0%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능성이라는 건 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1: 예.
0: 지금 현재로서는 저한테는 뭐 이렇게 큰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1: 아, 단일화가.
0: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흩어져 있는 보수의 목소리들을 조금 하나로 합치는 것이 저희가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지금 댓글에 찐 평택 전문가 유희동 파이팅 이런 댓글이 많이 있네요.
0: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0: 예.
1: 또 선거와 레이스가 진행될 때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희동 국민의힘 평택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네, 한판 승부. 내일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와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3: CBS.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7: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1: 이제 막바지네요.
2: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1: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2: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1: 그냥 얼굴이 크다.
2: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에.
1: 좋은 건 크게 봐야죠.
2: 그렇죠. 크게 네. 봐야 됩니다. 네.
1: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썬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2: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제가 흙 먹어, 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1: 뭐 차를... 차륙도 굳이 뭐 차륙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2: 차륙을
1: 있는데.
2: 왜 사요?
1: 그렇죠. 지점토 왜 사나요?
2: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1: 그렇죠.
2: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1: 슬라임 왜 사나요? 슬라임 있는데.
2: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그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야 말세야 말세. 왜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1: 그 느낌이네요.
2: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거 야.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2: 흙으로 돌아가요? 예.
1: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2: 바로 이겁니다.
1: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2: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1: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2: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1: 슬링키.
2: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1: 그렇지.
2: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1: 썬김의 영어 한마디.
2: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뜻의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1: 그렇구나.
2: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1: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랑
2: 대가리라뇨?
1: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2: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1: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예, 네, 그렇죠. 슬링키 덕이요.
1: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2: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잖습니까?
1: 그렇죠.
2: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1: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2: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1: 네.
2: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1: 네.
2: 놓쳤는데 네, 네.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
1: 그걸 봤구나.
2: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1: 예.
2: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주워와

0: 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아~ 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네.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0: 용수철이죠. 뭐
1: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0: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네.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네네. 하여간 웬걸 90분 동안 네.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sold out.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1: 그걸 보고
0: 아니 아이들도 이거 네. 이 스프링 자체의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내려.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 있어요. 뿅뿅뿅. 와.
1: 진짜 살아 있는 거 같으니까.
0: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1: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네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0: 아 광고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1: 아, 그래요?
0: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1: 그렇죠.
0: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네.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1: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0: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1: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0: 그래요?
1: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0: 그러니까 꼭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0: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slinky.
1: It's slinky.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0: 슬링키. 직접 확인하세요.
1: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1: 그쵸.
0: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1: 네.
0: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1: 아, 굿모닝
0: 비엔남.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예! What a wonderful world.
1: 그렇죠. 예.
0: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오. 쭉 누려가지고 오.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1: 그게 되는구나.
0: 저 위에 나무 위에 걸어.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1: 네.
0: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1: 아,
0: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1: 예.
0: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0: 이렇게요.
1: 소리 전달되죠?
0: 되죠.
1: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0: 너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1: 어떻게요?
0: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1: 뭐 진짜 시원하다.
0: 아, 시원해 이거요.
1: 뭐 진짜 시원하잖아.
0: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키는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 약간 뻑적지근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1: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0: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1: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0: 어휴 운동되네요.
1: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0: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1: 그렇습니다.
0: 이거 팔까?
1: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0: 요요
1: what's up 요
0: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0: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1: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놀이부스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0: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1: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라고 주장도 하죠.
0: 그러면 여기서 성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1: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0: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칙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0: 아 그래요?
1: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질 않습니다.
0: 아 필리핀에서도
1: 그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0: 네.
1: 지금도 있고 그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0: 네.
1: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0: 네.
1: 뉴스는 영어로 해요.
0: 네.
1: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0: 네.
1: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0: 할리카.
1: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0: 아 진짜로?
1: 네.
0: 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 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1: 필리핀에서 첫 직장
0: 예.
1: 생활했습니다.
0: 예, 예, 예.
1: 굉장히 더워가지고
0: 예.
1: 아, 한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이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 정말 한여름에 마닐라 한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뚜뚜뚜 바람 불어 됐어요.
0: 예.
1: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늘어붙은 거에 구두가
0: 에이,
1: 땅에.
0: 벌써 그 정도야.
1: 정말 쩍쩍 소리 났. 하여간
0: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예.
1: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0: 아, 그래요.
1: 하여간
0: 네.
1: 그 요요가 뭐 그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0: 네.
1: 할리카였거든요.
0: 네.
1: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페드로 그 플로레스란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하면서
0: 네.
1: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0: 네.
1: 약간 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0: 아 그래요? 그 유래가?
1: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0: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죠.
1: 장난감스럽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1: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0: 네.
1: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0: 네.
1: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0: 아 예예. 예.
1: 장단점이 있었어요.
0: 네.
1: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0: 네.
1: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0: 그렇죠. 예.
1: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0: 호치케스.
1: 호치케스.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0: 홍크
1: 미국의 크락션. 홍크 회사 이름이죠.
0: 네, 네.
1: 등등 같이 네.
0: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1: 고유명사로 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0: 예.
1: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로 고유명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0: 네.
1: 법원이 누구 소원 들어줬을까요?
0: 경쟁사.
1: 빙고.
0: 아 경쟁사.
1: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의 손을 들어요.
0: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1: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라고 땅땅땅.

0: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1: 던컨사는 억울하지.
0: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그렇지,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안타까운 얘기죠.
1: 그렇네요.
0: 그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1: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0: 아니 CBS, 광고주님들이 듣고 계신데. CBS는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이 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0: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1: 네.
0: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1: 네.
0: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1: 테디베어 상이시네.
0: 오 루즈벨트 비하바로
1: 사견입니다. 사견.
0: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막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1: 네.
0: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미식축구, 사냥 이런 거 좋아해요.
1: 야.
0: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1: 아, 곰 사냥을 심지어?
0: 곰 사냥.
1: 네.
0: 근데 곰이 안 잡혀요.
1: 네.
0: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네.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1: 네.
0: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1: 예.
0: 묶은 다음에 적으라도 쏘시라고.
1: 아.
0: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쏘시라고.
1: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0: 새끼 곰.
1: 예.
0: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곰을 내가 쏴버리면
1: 네.
0: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1: 아 그래 잘했네.
0: 잘했죠.
1: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0: 치어는 방생하죠.
1: 네.
0: 그래서 그 새끼곰을 풀어줍니다.
1: 네.
0: 잘했죠.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1: 예.
0: 그 도망갔던 새끼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1: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0: 말려야지.
1: 아 네.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곰.
0: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어도어에겐 미담이죠.
0: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1: 오.
0: 이거를,
1: 네.
0: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1: 네.
0: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난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1: 네.
0: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1: 예.
0: 시어도가 띠어도지 않습니까?
1: 네.
0: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1: 테드죠, 테드.
0: 테드죠. 테디.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1: 네.
0: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1: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0: 그 마초맨이었어요.
1: 네.
0: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1: 맥킨리
0: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1: 아, 네.
0: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1: 아, 예, 예.
0: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1: 디어도어가. 예.
0: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1: 네.
0: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해요.
1: 다 까.
0: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1: 예.
0: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0: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아,
1: 진짜 미국식 좋겠네. 예.
0: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1: 암살당하니까
0: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1: 됐어요. 아 됩니다. 그렇구나.
0: 마초 이미지였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주머니에 네.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1: 아 그래요?
0: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시어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예. 근데 마침 예.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예.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1: 방탄연설물.
0: 이게 방탄연설물이에요. BTS 연설물이에요.
1: 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0: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네.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충격이 네. 느껴져요. 네.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네.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네, 네.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은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총 맞고 연설을 마친다고요?
0: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1: 그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저 사람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0: 119, 119, 119.
1: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0: 119.
1: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0: 예.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0: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네네.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세워서.
2: 테디베어요?
1: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네.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네. 도쿄에 보내요. 네.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어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네.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거든요.
1: 네.
0: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1: 잡다한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9: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천?
1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2: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과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공천이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검찰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연이어 공천한 것을 두고 윤석열의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우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특검법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선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더라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한 이후 강남 3구나 용산 등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 당시 유예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달 9일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의 급등으로 오늘 사상 처음 6,900

0: 2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7000 시대를 코앞에 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12% 상승하며 6936.99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52% 오르며 장중 145만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5.44%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금 전 이란 언론이 미국 호위함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기술을 돌려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이란이 실제 공격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중동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돕겠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예고하자 이란이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군은 물론 어떠한 외국군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이라며 모든 민간 선박과 유조선은 이동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절차인 이번 계획을 이란이 방해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6도, 습도는 4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믿음 쌓는
1: 건설 금융 KB핀코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핀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혜성입니다. 요즘 인사이드 아웃2라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화제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벌써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저도 며칠 전에 진짜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주인공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의 존재가 여러모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어떤 기준에 못 미칠 때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높을수록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나 스스로가 정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린 학생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볼게요. 아침이 밝았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상태로 책상에서 엎드려서 잠든 제가 피곤에 찌든 상태로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침대를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푹신한 곳에 누워서 자면 못 일어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등교길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가요. 이렇게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듣고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선생님 말씀을 노트에 적어요. 중간에 제가 막 써둔 문구도 있을 거예요. 약간 좀 말투가 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3, 4, 5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밥을 먹는데 저는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급식 줄이 많이 줄었을 때쯤 제가 보고 있던 노트를 그대로 들고 급식 줄을 서요. 근데 제 그런 행동들이 좀 유난스러워 보였나 봐요.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전교 1등 못하면 쪽팔리겠다. 마음이 아리지만 상처를 곱씹을 시간도 없어요. 밥을 꾸역꾸역 대충 먹고 앉아서 또 공부를 해요. 식곤증이 올까 봐 무서워서 밥은 최대한 적게 먹었는데 그래도 워낙 잠이 부족하니까 졸립잖아요. 그럼 저는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목덜미에 찬물을 사정없이 끼얹어요. 이제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는데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저를 도찰한 사진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싸이월드에 올렸더라고요.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새벽 1시에 모든 자습이 끝나요. 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에서 핸드폰이 없는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안 샀던 이유는 뭐 친구들과 만나서 놀질 않는데 뭐 친구들과 연락할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한테 허용할 수 없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독서실 마감 시간이 새벽 2시인데 그때 이제 가방을 싸서 집에 가죠. 독서실 사장님이 혜성아 이제 가야 돼. 새벽 2시에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간에 팔도 비빔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걸 먹고 소화시키는 동안이라도 잠을 안 자고 더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제 건강을 좀 걱정하셔서 새벽 4시 이후에는 무조건 소등이다. 불을 끄고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좀 드라마 장면 같겠지만, 이불 속에 숨어가지고 스탠드 조명을 켜고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불을 켜고 잠들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가끔 왔었어요. 이제 편두통이 오면 항상 구토 증상이 동반이 됐는데 양호실에 가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저는 혹시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씀 중에 시험이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늘 저보다 머리가 좋고 전국권에서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늘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쫓기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렇게 저는 결국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수가 나올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입학을 했는데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매일 16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느라고 혹사당한 허리와 목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병원에 다녀야 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적 공허함이 저를 압도했어요. 내 인생 목표가 정말 대학 입학이었나? 이게 옳은 인생의 목표였나? 그제서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이 방황했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산 거지? 엄마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그리고 찾아온 때늦은 사춘기. 사춘기란 표현으로는 그때 그 휘몰아치는 감정들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모든 걸 걸고 쏟아부을 어떤 목표가 필요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올인해서 달리기. 저는 그것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입시라는 과제를 끝내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부턴 예뻐야 된대요. 스무 살이 되니까 갑자기 다들 헬스장을 끊어요.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하고 한창 방황하던 저의 새로운 목표는 이제 다이어트와 외모 가꾸기가 됐어요. 이렇게 저는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또 시작해요. 학교에 무염 닭가슴살 한 덩이와 생오이를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했고, 일반식을 먹으면 살찔까봐 밥 약속도 잡지 못했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동시에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정말 공부할 때처럼 독하게 악바리로 운동을 해서, 한때 제가 정말 무게를 많이, 짊어졌을 때는 양쪽에 100kg짜리 링을 걸고 스쿼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갔겠죠. 이 체구에. 제 모습이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하지 않다는 그 느낌. 그렇게 몸무게를 35kg까지 감량을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속 가능한 무게가 아니에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폭식이라는 악연이 찾아와요. 폭식은 또 극단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곤 했고요. 이 시기에 저는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줄넘기는 정확히 만 번,

그리고 달리기는 20km씩 해야만 끝을 냈어요. 1시간 48분, 1시간 39분, 줄넘기도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만 개 채우려면 한 1시간 45분. 제가 그 당시에 폭식을 하면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막 크림치즈 베이글, 생크림 도넛, 치즈케이크 이런 음식들로요. 도넛을 그 원 플러스 원 두 박스를 사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그랬으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가 이제 저를 걱정하셔서 폭식을 못하게 하니까 제가 방 옷장 속에 던킨도넛 봉지를 숨겨두고 몰래 꺼내 먹다가 갑자기 너무 서러워져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 가서 엄마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엄마, 엄마가 요즘 나한테 그만 먹고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많이 먹는 이유는 내가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시기를 조금만 기다려줘요. 나도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지켜봐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 엄마도 그 편지를 받고 좀 슬펐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진심으로 너가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해주셨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에 가서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 졸업 시즌에는 KBS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달렸어요. 이 좋음의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요? 그건 제 안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왔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 남들이 좋다고 하는 외모,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좋다고 하는 취향. 우리는 정말 많은 압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짧고 굵은 성장을 해오면서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견디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기준이 참 높아요. 성적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취직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요즘 핫하다는 곳 다녀와서 SNS에 올려야 되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높은 기준 덕분인지 참 뭐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뉴진스 신곡 들을 때마다 그 힙함에 놀라고요. 영화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들죠. 뭐 베이글, 도넛 마치 우리나라 음식인 것처럼 너무 잘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걸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뭘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결국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건강을 잃고 또 행복하지가 않으면 성취만 해나가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결국엔 남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그런 말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야, 너네 서울대만 가면 인생이 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 벌 수 있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않은 저도 알겠거든요. 인생이 꼭 그렇지

지가 않다는 걸요. 행복도 성적순이 아닌데 성공도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제 주위도 보면 그냥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뚜렷했던 친구들, 그게 웹툰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런 친구들이 돈도 잘 벌고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라는 큰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동행하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인정 중독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건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천천히 즐기면서 가려고 노력해요. 쉬는 날에도 꽉꽉 스케줄을 채워서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했던 제가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날도 가지려고 하고요. 친구들과 빵 투어도 많이 다녀요. 가끔은 식탐에 질 때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살이 찌면 또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되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 거울 옆에 있는 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거든요. 나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자. 저는요, 10대 때보다 20대 때가 더 행복했고요. 20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여유가 생기고 현명해질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더 보듬어줄 수 있는 나, 그렇게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린 딸이 당신에게 자신이 예쁘냐고 묻는다면 마치 마룻바닥으로 추락하는 와인잔 같이 당신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겠지. 당신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야. 당연히 예쁘지 우리 딸. 물어볼 필요도 없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아이의 양 어깨를 붙들고는 심연과도 같은 딸아이의 눈 속을 들여다보거든 말하겠지. 예쁠 필요 없단다. 예뻐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건 네 의무가 아니란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나는 나일 뿐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인 이혜성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제니스 이안이 부른 At 17, 김아중의 마리아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자존감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책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의 저자이자 서울 앵무새 대표 박종윤 씨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박종윤 대표는 그 말에 강한 의문을 품고 살았는데요. 과연 나 혼자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일까? 라고 말이죠. 박 대표는 나 자신의 존중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의 성수와 용산, 제주의 중문, 이렇게 세 곳에 서울앵무새라는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를 운영하는 작은 외식법인의 대표이자 매달 진행되는 박종윤식 마케팅 경영 수업을 만 5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 박종윤이라고 합니다. 세바시라는 이런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51세입니다. 감사합니다. 51세는 사실 어설픈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주례를 두 번이나 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쌍 모두 저로 인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가는 바람에 제가 반강제로 그 고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도대체 이 한 쌍에 시작하는 부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그냥 형식적인 걸 쭉 읽고 짧은 주례사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늘 똑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서로 돈 벌기 위해 애쓸 때 나와 시간을 적게 보낸다고 타박하지 말고 수고한다, 고생한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집안이 부도났을 때부터 다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돈 없고 빚 많은 상황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기 때문에 꼭 돈 버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도 여러분께 다시 세 번째 주례사를 하는 마음을 담아 돈 버는 이야기, 아니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돈을 잘 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돈을 잘 벌 것 같습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죠. 이에 사전적으로 그리고 많은 훌륭한 분들의 말씀과 책에서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먼저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늘 그 말에

강한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과연 나 혼자 나를 극진하게 존중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자존감이 낮아진 건 정말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일까? 정말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제 주변에서 심심찮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선생님,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 그런 말이고 그분들이 어디서 읽고 들은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겠다, 그러겠다 쓴 다짐의 글들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다시 자조적이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그만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스스로 존중하고 안 하고보다 세상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그것을 자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 한 권이 나오고 있죠. 잘 보시면 저자가 박종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5년 전에 나온 이 책 덕분에 어쩌면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으로 새로운 만남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작은 일부였던 제가 이렇게 세밭이라는 멋지고 귀한 무대까지 설 수 있도록 드러났으니까요. 자, 이 책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은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주변에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지. 이 정색을 하시면서 첫 장을 열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 운명을 고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결정에 고객이 운명하지 라고 농담하시고 패러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저의 설명을 듣거나 이 책을 읽고 나면 저 제목에 수긍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더 많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헌데 그중 돈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명예 또한 그렇습니다. 박수를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고, 권력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음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들을 사업에서 고객이라고 바라본다면 그 고객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을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 제목이 이제 좀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이 안 되신다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존감의 문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안녕 종윤아 하고 반갑게 웃거나, 또는 내가 난 네가 너무 필요해, 고마워,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상상, 그렇게 매일매일이 펼쳐지는 상상 어떨까요? 정말 뿌듯하고 뭔가 힘찬 삶, 이런 게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들이 필요, 감사, 가치를 전하는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결코 낮아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주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비 창업자와 사업가 그리고 성공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알려드린 방법을 오늘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엘리트 코스를 잘 밟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급여 생활자도 자영업자도 자신의 비교 가치가 남보다 크고 높은 삶을 꾸려야만 합니다. 때문에 요즘 정말 많이 회자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브랜딩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신뢰하는 팬덤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늘 제가 강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테슬라 광고 이야기를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최근에 본 테슬라 광고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없는 게 당연합니다.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1등 브랜드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과 팬덤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그의 위성망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린 도대체 우리가 왜 화성을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모든 돈들을 이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론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의 수준이 아니어도 그의 만분의 일 정도, 아니 10만분의, 아니 100만분의 일 정도 영향력만 가져도 삶의 형태와 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즐겨 찾는 SNS만 열어도 그들의 크고 작은 성공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향력, 그런 팬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과 브랜딩을 가르치는 강의와 수업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은 나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가 버는 것이다.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영향받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모르는 분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믿어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흰 종이를 꺼내 엎어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적어보시고 뒤이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적어보세요. 이런 일은 보통 나의 시간과 노력과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취미든 덕질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해본 일을 적어보세요. 내 적성에 맞건 안 맞건 어떤 이유로든 가장 많이 해본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분명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나에게 잘한다라고 말하고 나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나에게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증거니까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갖도록 만들어줄 시드머니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또 두 가지가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블로그 또는 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분이 접근하기 편한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로 공유를 해보세요. 이게 결코 아는 척,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아는 척, 잘난 척 하면 호감이 가나요? 멀어지게 되죠. 아는 척,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유명 그 성공 연설가, 동기부여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한 가지를 지키시면 됩니다. 먼저 기버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는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그 분야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그들의 결핍과 불만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입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유념해서 관찰해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이 공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에 엄청난 반응이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그런 콘텐츠를 통해 나를 만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늘려가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해보세요. 요령은 단순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콘텐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감사와 칭찬의 말을 건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이자 절대적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단언컨대 이 법칙을 믿고 1년만 하면 점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 분야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작지만 그 법칙의 증거입니다. 제가 2017년 1월부터 페이스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장 오래 했고 잘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글을 저보다 아직 경험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편지를 쓰듯이 올렸습니다. 그분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먼저 드리는 시간이 쌓이니까 그 글들을 통해 많은 패친과 팔로워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모여서 아까 보여드렸던 책으로 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강의와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인연이 되었으며, 그것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까지 확산되어서 이제는 그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37만 원 들고 이 낯선 땅에 올라와서 터전을 잡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살았지만, 그중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 가치를 갖는 행동에 의미를 두고 살아온 지난 7년여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과와 성장을 이뤄내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정말 제 운명을 저희 고객, 저희 팬이 바꾸었고, 저도 제 고객의 운명을 바꾸는 동반자의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짧고 부족한 이야기가 아직 자신의 존재 가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꼭 작은 힌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박종윤이라는 브랜드의 슬로건과 같은 세 마디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나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나는 나일 뿐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인 이혜성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자존감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서울 앵무새 대표 박정윤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로이 오비슨이 부른 유가릿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세바시는 권진원이 부른 살다 보면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재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과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공천이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검찰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연이어 공천한 것을 두고 윤석열의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우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특검법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선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더라도 주택가격의 상승은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한 이후 강남 3구나 용산 등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 당시 유예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달 9일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의 급등으로 오늘 사상 처음 6,9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7,000 시대를 코앞에 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12% 상승하며 6,936.99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52% 오르며 장중 145만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5.44%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돕겠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예고하자 이란이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군은 물론 어떠한 외국군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이라며

0: 은 민간 선박과 유조선은 이동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절차인 이번 계획을 이란이 방해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금 전 이란 언론이 미국 호위함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기술을 돌려 퇴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피격된 미국 함정은 없다며 즉각 반박했는데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이란이 실제 공격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중동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날이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1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모순된 표현이지만 누가 봐도 악이면 그건 차라리 정직한 악입니다. 그러나 악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악입니다. 큰 이슈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했더니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살았더라, 남을 짓밟으며 살았더라, 이렇게 귀결된다면 어떨까요? 악함, 야비함은 절대 악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들의 일상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안도하지 맙시다.
2: 9시 5분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네이버 스마트한 네이버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1: 흔히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출연자분이 그렇습니다.
2: 네, 바로 군인들을 바로 자기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면서 직접 사역하시는 분들인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3: 네. 군대에 지금 자녀를 보내신 분들 오늘 많은 위안을 얻으실 겁니다. 김성권, 문영은 목사님 부부 한번 모셔볼게요.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부부시고, 예.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4: 예.
1: 지금 그러면 어디 군부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4: 그렇습니다.
1: 예, 어디죠?
4: 저희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부대에 있는데요.
1: 네.
4: 저는 866 포병대대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부대 안에 교회죠.
4: 예, 그렇습니다.
1: 네, 함께.
5: 목사님. 아니요, 저는 예. 또 그 근처에 있는
1: 아 다른 부대?
5: 예, 오사단 신병교육대 상승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아, 같이 함께 계신 게 아니군요.
4: 예,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이 군인들을 뭐 이렇게 일병, 이병 직급에 따라서 부르는데 예. 두 분은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해서
4: 그렇습니다.
1: 사실 그렇게 되게 진짜 가깝운 사이 아니면 이렇게 딱 표현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4: 실제적으로 연령대가 저희 예. 아들과 같은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고,
1: 네네.
4: 또 부모들이 군에 안심하고 맡기고 네네. 군에 주었기 때문에
1: 네.
4: 그렇게 또 부모된 입장으로 아들아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1: 예. 하긴 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음식점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모가 아, 아닌데 맞아.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렇죠? 이모, 뭐, 고모 이렇게.
3: 그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1: 아니, 좀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가족처럼 지내니까 또 맞아, 맞아. 더 아들 같으시겠어요. 나이는 네. 이제 어리니까.
4: 그렇습니다.
1: 두 분이 이렇게 우리 군인들을, 군인 용사들을 이렇게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데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4: 예.
1: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럼 군인이셨어요?
4: 예, 저는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해서
1: 네네.
4: 군생활 30년 복무하고
1: 네네.
4: 전역을 했죠.
1: 네. 네. 원래는 그러면 다른 뭐 전공도 공부를 하셨을 테고
4: 예.
1: 예. 원래 진로 계획은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4: 원래 계획은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 하나가 있었고
1: 네네.
4: 또 선생님이 되는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1: 네네.
4: 군인이 되는 꿈을 일찍 이루지 못해서 이제 선생님의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1: 예.
4: 제가 군인의 길이 열려지는 가운데
1: 예.
4: 이렇게 군인의 길을 오랫동안 걷게 되었습니다.
1: 아, 원래
4: 그러면서
1: 예, 예.
4: 그러면서 마치 선생님의 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군 안에서 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군목도
4: 예.
1: 일맥상통하네요.
4: 예,
1: 군인과 또 그 군인들을 가르치는 뭔가 예. 또 선한 일로 사역을 하시는 일도 섬기는
4: 그렇죠.
1: 일도 역시
4: 예.
1: 선생님과 같은 일이니까
4: 예, 그렇습니다.
1: 결국 그 두 꿈을 다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4: 예.
1: 원래는 영문학을 전공하셨고
4: 예, 그렇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문 목사님은 이제 지금 목회자시고
5: 예.
1: 어떠세요? 그 많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뭐 이상형이 군인은 아니셨겠죠?
5: 아니었죠.
1: 어떠셨어요?
5: 제가 별로 군인을 안 좋아했어요.
1: 아 왜요?
5: 지금은 안 그런데
1: 네.
5: 예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좀 무서웠어요. 그 당시 이제 제 고향 근처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그때 그 이미지가 제복의 그 딱딱한 이미지
1: 네.
5: 그리고 또 어떤 다툼을 하는 걸 봤는데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야 군인은 뭔가 좀 다르다. 일반인과 다르다, 무섭다.
1: 어릴 때니까.
5: 예, 예. 어릴 때.
1: 예.
5: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컸고,
1: 예.
5: 그러다 보니까 멀리 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1: 예.
5: 그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쓰잖아요. 그때 그 감정하고 또 다른, 제 안에 다른

0: 군인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은 정말 싫었어요.
1: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어릴 때 그걸 모르죠. 여학생들이 이렇게 군대 편지 보내고 위문 편지 보냈었잖아요.
0: 그렇죠.
1: 요즘은 아마 없을 텐데, 그죠? 예. 그런 거 네. 없죠. 네. 예전엔 그런 거 있고 예전 막 펜팔도 있었고 뭐 이게 군인들 힘내라고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받고 전하다가 이렇게 연애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진짜 그런 풍경들이 네. 있었어요.
2: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군인이 싫은데? 그땐 군인이 아니었어요?
0: 만남은 예. 저희 만남은 이제 저희 모교에서 이렇게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예. 그때 ROTC 후보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이었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서로 생각이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보고서는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군에 가는데 군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에이. 자기는 그냥 단순하게 군인이 아니라 군 선교사로 가겠다. 저는 좀 의아했죠. 내가 싫어하는데 군인은 별론데. 그런데 바라보니까 본인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제 눈꺼풀을 이제 또 그런 군인을 싫어했던 그런 네네.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새로운 감정으로 새롭게 갈 수 있었던 거죠.
1: 예, 원래 그 성령 콩깍지가 절대 안 벗겨지거든요. 네. 예, 그 쉬우면 뭐 그냥 가는 거예요.
2: 근데 저는 뭐 너무 잘생기셔서
1: 잘생기셨어요.
2: 그 콩깍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그게 크죠.
2: 그죠?
1: 그게 커요. 솔직히 얘기로.
2: 왜
1: 돌려 말았어요. 왜 뭐 그게 큰 역할하죠. 솔직히. 제가
0: 지금 하나님이 그것보다 네. 은혜를 더 주셔서 상당히 열정적이었거든요. 청년회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컸어갖고
1: 웃으시잖아요.
0: 사실은 그게 더 아니, 마음이
1: 갔어요. 은혜는 이제 핑계고 네, 잘생기셔서 또 이제 네. 아니, 외모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2: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은 영문과를 하시다가 어떻게 그런 군대에 그 가게 되신 거예요?
3: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1: 네.
3: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그렇게 넉넉치 않은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네.
3: 근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통상 선배들이 이렇게 동아리, 지금은 동아리 활동,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는데 막 홍보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예,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이제 동아리 수련회를 계획을 했어요.
1: 네.
3: 근데 한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는 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야 돼서 이제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이제 커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목실에 근무하시던 전도사님이 저희 동아리를 지도하셨는데
1: 네.
3: 예, 수련을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획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날은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아르바이트하는 장소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대줄 테니까 이번 수련회에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이 전도사님께서 그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대주면서 참석하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전도사님께 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됐고 제가 아르바이트 그건 조정을 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1: 네.
3: 그때 서울신대 학생들하고 연합을 해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예, 마지막 날 이제 캠퍼스 전도 활동을 이제 수련회 끝나고 2학기 때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짝을 지어서 사형리 전도 실습을 했거든요.
1: 네.
3: 사형리 전도 실습을 서로 짝이 되어서 한 사람은 전도자,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 역할을 서로 주고받는데 마지막쯤에 가면은 두 개의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는 그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형제님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냥 통상 실습을 하면 예수님이 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이 확 나오지 않았어요. 내 마음

0: 가운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선뜻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지내게 되면서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그 대학 생활을 좀 마음을 열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바쁘게 이제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시 학교 가고 학교에서 다시 집에 가고 하는 현장 가운데 뭐 대학교 공고판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대학 공고판에 이렇게 ROTC 장학생 모집이라는 그 공고를 우연치 않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또 열어주셔서 그 길로 달려온 것이 이제 군인이 된 길이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군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게 김 목사님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그럼 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어요?
2: 저는 이제 엄마로부터 이렇게 3대 그 모태 신앙 갖게 네.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 교회가 제 놀이터기도 하고 네. 뭐 그 당시 이제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혼나는데 교회 있다 들어왔다 교회 있다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편두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 계실 때는 막 아빠 넥타이로 머리 이렇게 묶고 누워 계시고 그런 적이 많이 계셨었는데 엄마가 주일이나 또 뭐 수요 예배 시간 되면은 누워 계시다가도 털고 일어나서 예배에 다녀오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따라서 수요 저녁 예배 예전에는 밤 예배였으니까는요 밤 예배 뭐 금요 철야 또 어느 때는 이제 새벽 기도도 쫓아가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 자리에는 함께 했었죠. 네. 이제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편두통이 너무 심할 때는 엄마가 아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시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 어린 제 마음속에 늘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죽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그러면서도 교회 이렇게 엄마가 함께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기는 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이제 학생부 저희 임원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삼각산 기도원에 산기도를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산기도가 참 많이 성행했던 때거든요.
3: 많이 했어요. 네, 많이 갔어요. 네.
2: 근데 산에 갔더니 깜깜한 밤에 신문지 한 장을 딱 주면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무 뿌리 한 뿌리씩 뽑으라고 네.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라고. 네. 근데 저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잖아요. 야, 이 어두운데 뭐가 나와서 혹시 네.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크게 소리가 질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지 옆에 사람도 내 소리를 듣고 또 나도 그 옆에 사람의 기도를 아 누군가 옆에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에 이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밤 기운이 또 무서움에 제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점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큰 소리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등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순간 선생님이 오셨는 줄 알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0: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둠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다시 기도해 드렸죠. 하나님, 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크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는 잔잔한 그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마음속으로 제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것이 그 따뜻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 따뜻한 온기, 그것이 순간적으로 야,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나는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그 시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것들이 설교하고 들어왔던 것들이 그제서야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온전하게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었어요.
1: 그 후에 이제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나서 가정을 이루신 거죠. 예, 가정을 이루셔서 행복하게 제 가정을 꾸리셨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1: 조금 아픈 이야기이실 텐데.
2: 제가 이제 소령으로 근무하던 2006년 네.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에서 제가 교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집에 이제 10살, 네. 당시에 10살, 8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여름방학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 교회 성가대에서 수련인을 계획을 해서 예. 서해안 바닷가로 수련을 떠났어요. 하루 예. 계획해서 갔는데 예, 어른들은 어른들 따로 프로그램을 예.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 주로 이제 뭐 조개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놀이도 하고 네. 하는 과정에 저희들 이제 어른들은 따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현장에서 지내다가 이제 서해안은 이제 밀물과 썰물이 이제 네네네. 교차되니까 물이 없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잘 모르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이렇게 물놀이 사고로
1: 아니 그 분명히 이제 아이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어른들은 보고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정말 찰나였겠죠. 예, 예. 뭐 몇 시간에 걸친 일이 아니었을 테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발견이 된 건가요?
2: 아이들 시선에서 이렇게 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어른들 따로 있고
1: 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2: 아이들끼리 있고 거기에 물론 이제 함께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긴 예, 예. 했었는데
1: 어른들도
2: 순간
1: 계셨는데.
2: 이제 아이들 시선에서 벗어나니까 예. 물놀이 하고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네. 찾게 되었고
1: 네.
2: 뭐 여기저기 찾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예, 바닷가를 다 헤집고 다니고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작은 아이는 먼저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서
1: 떠내려 예. 파도에 실려서 예. 온 거예요?
2: 발견이 되어
1: 됐고요.
2: 예. 예. 발견이 되어졌는데 큰 아이는 발견이 안 되어져서 이제 물속을 이제 저희가 더듬으면서 찾게 된 거죠. 여름 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제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아이를 예.
1: 아휴. 너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싫 텐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2: 네.
1: 정말 혼비백산이었을 텐데.
2: 네.
1: 그 후에 이제 뭐 응급처치를 하고.
2: 네.
1: 하지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후에 발견이 된 건가요?
2: 네. 이제

0: 작은 아이는 뭐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발견해서 네. 인공호흡도 하고 네. 119에 요청을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워낙 바닷가하고 병원하고 거리가 머니까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응급차가 응급차 네. 오는데도 오래 걸렸고 가는데도 오래 걸렸고 이제 제가 이제 큰아이 곁에서 같이 구급차 타고 가면서 인공호흡을 같이 이제 구급대 요원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뭐 두 아이 다 인공호흡을 병원에서 실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망 진단을 받은 거죠.
1: 그 발견되기 전에 두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닷속을 예. 파고 찾아주셨을 텐데 예.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 두 분의 이름을 외쳤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었을 텐데요. 어머니인 문 목사님은 아휴 뭐 떠오르기 싫은 순간이시겠지만 얼마나 더 애 같았을까요?
2: 아이들이 형제가 마치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두 살 더 어린데 지냈어요. 예. 또 형이 동생을 잘 돌봐줬고 동생은 또 형을 너무너무 잘 따랐고 그냥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둘은 같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어디선가 둘이 따로 있으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고 작은 아이를 먼저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그 모습은 제가 그때의 장면 생각이 나지 않고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근처에 큰 아이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5: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가로수마다 연두빛 새 잎이 짙은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5월입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고 교정의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인사를 건네옵니다. 5월의 달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의미 있는 관계의 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이토록 많은 기념일들이 5월에 모여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관계의 회복에 목말라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고 수만 명과 일상을 공유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고독의 깊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습니다. 최근 조사

0: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한 명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청년들과 마주하는데요. 취업 준비와 학점 관리, 무한 경쟁의 파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족이라는 안식처마저 성공한 뒤에 챙겨야 할 옵션으로 미루어 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말을 뒤로 미룹니다. 취직하면 효도할게요. 성공하면 잘해줄게. 하지만 사랑은 미루면 식어버리고 관계는 방치하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고이 모셔둔다고 해서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고백해야 하고 몸을 일으켜 찾아가야 하며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래 묵혀두었던 그말 한마디를 꺼내어 보십시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얘야, 미안하다. 그 투박한 말들이 모여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더 높이 자랄 수 있고 더 깊은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늦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적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1: 문득 당신이 물었다.
2: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 갈 수 있을까?
1: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3: 해가 드는 나라에서,
4: 바람이 부는 나라에서
5: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2: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0: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다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회개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여러분 대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단호하게 말할 때는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슈더 스테이트먼트는 당위적 사고라는 그러한 심리적 말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할 때마다 항상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 have to, should, must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나는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절대화시키고 누군가에게도 당신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절대화하면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의 당위적 사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나는 게으르면 안 돼, 나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나 또한 타인에게 당위적 사고를 보일 때가 있죠. 부부 사이에서는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건 아니야, 남편이면 아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왜 그걸 말해줘야지 알아? 이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이건 기본 아닌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학생이면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부모 말은 무조건 들어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너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너는 더 해야지, 이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라면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라면 당연히 나를 지지해 줘야지, 부모라면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힘든 거 알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인생은 공평해야 한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라고 자기만의 절대화하는 그런 법칙을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법칙에 빗겨나갔을 때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남에게도 절대하면서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절대한다라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어 있겠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법칙을 만드는 것은 그리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가 타인에게는 좀 유연하게 다가가야 되지만 그러나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반대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여유를 부리면서 또한 세상에 굳이 여러분 주장해야 되지 않아도 될 일은 끝까지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바꿔줘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주까지 하고 떠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합니다. 정직하게 전합니다.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하게 전합니다.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정직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사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 지혜로 완성된다라고 됐어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26절, 36절 말씀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라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까?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손을 빌렸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주라는 그 키리오스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망치질과 채찍을 들지 않았는데 맞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셨지요. 그렇다면 죄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죄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죄인이란 바로 구절 말씀에 보니 찬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을 모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오셨었을 때 피조물이 나는 주인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마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 아래에 살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또 명예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고 물질을 우상 삼기도 하고 또한 지식과 경험을 우상 삼으며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죄지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만물의 구원의 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건 나의 힘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고마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물에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확실히 너희들은 알아라.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너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주가 되어 주가 되게 하셨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의 주로 삼으셨단다.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또 나는 아직 연약한데 그리고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또 내가 이렇게 확실히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조금 상처받는 거 아닐까?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면 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제외될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의 축복을 받기 위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믿으려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아니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할 때 성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자입니다. 베드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에 붙잡혀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는 건 우리의 언변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대로, 주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내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섬김의 행위를 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을 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말고 착한 행위를 보여줘야 될 때라 라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는 거 어렵진 않아요. 마음 안에 슬금슬금 미운 마음이 들어도 아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변화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겠어? 누구에게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겠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착한 행위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용히 나는 살아야지. 베드로도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조용히 미랄되어 사는 거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0: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뒷머리가 뜨겁겠습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 가지고 또 예수를 전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질을 넘어 은혜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질은 사람이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조금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이 빠른 사람이 있고 행동도 빠르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주장도 정확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반응이 느릿느릿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좀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적인 타고난 성향인 것입니다. 그 성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욕심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악착같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자꾸 하면 타고난 성향이 느릿느릿한데 여러분 거기다가 욕심을 부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쟁취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타고난 성향은 좀 다릅니다. 기질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기질도 은혜 앞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질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한 점에 내가 묶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 관하여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좀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훌륭한 엔진을 가졌으나 너무 훌륭하지요. 그에게는 열정도 있었고 진취적입니다.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다. 그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 따뜻하게 하기보다 때로는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브레이크 없는 엔진을 폐기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엔진의 방향을 자기 증명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바꾸셨다. 그렇죠. 과거 베드로는 자기를 증명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버리자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는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갑니다. 기질은 죄가 아니다. 은혜에 복종되지 않는 기질이 문제일 뿐입니다. A.W. 토저도 이런 말합니다. 기질이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뜨거움 또 때로는 조급함도 기질이죠. 그러나 조급함은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여러분 이 처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질이 은혜를 만나면 사명이 되고 그러나 기질이 욕심을 만나면 재앙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연약한 기질도 언제나 은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복종을 시키시고 그리고 언제나 은혜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근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을 넘어 지혜로 살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 베드로는 열정이 씨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그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열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임하게 되네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과 그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38절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은혜 받으면 흥분합니다. 감정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처마 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아요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삶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행동이 바꿔져야 되고 언어가 바꿔져야 되며 결정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꺾여지라는 것이죠. 다듬어지라는 것이죠.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하루 종일 있겠다 하지 말고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세례를 받듯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 공동체 안에서 꺾이는 겁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회사, 사업장, 나의 삶의 터전, 어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5: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6: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문득 떠오르는 그 순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 기도했던 순간이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손길과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지금도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쪽에서 그분들의 두 팔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your love.
1: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4일 월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볼 때 정말 그 간절한 순간이라는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가 더 간절하고 더 깊고 더 뜨거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또 많은 분들이 연휴로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 한번 이번 달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도 두 주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네, 또 고민 상담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갑자기 손님이 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손님을 맞아볼까요?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갑자기 온 손님, 멀리서 온 특별한 손님 장성규 선사님과 김영걸 제리킴님과 함께합니다. 우! 와, 월요일부터 갑자기 온 손님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오늘 갑자기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손님들은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무려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장성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규입니다.
0: 아, 선교사님 그냥 평소에 선교사님 톤으로 해주세요. 막 한석규 목소리 하지 마시고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저 클라리넷 연주자이면서 또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교육 음악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이곳에 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선교사님의 가장 점잖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보시고, 선교사님 평소 모습 제가 살짝 훔쳐봤는데 저랑 비슷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같이 오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야, 이분을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모실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거의 뭐 인기가 초상위급이신데 제리킴 선생님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작곡도 하고 건반도 치는 제리킴입니다.
0: 아우, 요즘은 구독자 수가 저기 권력이잖아요. 구독자 수 자랑 한번 해주세요.
2: 그냥 28만 명.
0: 야, 할렐루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3: 예, 부한국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영걸 형제입니다.
0: 목사님 아니신가요?
3: 맞습니다.
0: 네. 아, 오늘 목사님, 선교사님 앞에서는 목사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3: 네. 형제로 주로 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갑자기 온 손님 이야기 나눌 텐데, 말씀드렸겠지만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가르치는 선교사님을 장성규 선생님 중심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쩌다 이 세 분들이 같이 다니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볼 텐데, CCN 캠프는 일단 아티스트가 오시면 먼저 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아, 못 들으셨겠구나.
4: 벌써요?
0: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좀 힘든 시간이긴 한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다. 아, 근데 아쉽게 오늘은 노래하는 분이 안 계시고 악기로만 연주를 해주시는데요. 장성규 선교사님이 악기를 아주 멋진 악기를 갖고 오셨어요. 선교사님 악기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그 한 30년째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연주자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악기는 클라리넷입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또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악기라고 전 혼자 우기고 있고요. 그 밤 10시에 연주한다는 것은 예,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 벌써 이렇게 밑자락을 깔고 가시는데, 예, 그런 거 저희 안 통합니다. 네, 밤 10시건 밤 12시건 우리 주님이 부르면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곡 어떤 곡 들을 수 있을까요?
1: 그 저기 셀린디온이랑요, 그 안드레 보첼리가 불렀던 더 프레이어라는 곡.
0: 오, 네네네.
1: 오래전부터 늘 연주하고 약간 저랑 자꾸 오버랩이 된 것 같아서 그 한번 클라리넷으로 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두 분의 기타와 키보드. 야, 오늘은 노래는 없어요. 노래 제가 불러요. 죄송합니다. 연주를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와, 이야, 야, 오, 야, 오, 박수.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지금 샵 1212로 박수 박수 보내주세요. 야, 이 노래 저 너무 잘 알거든요.
1: 네네네.
0: 물론 이제 두 분의 그 음반으로 발표된 노래도 너무 잘 알고 많은 성악가들도 부르고 막.

0: 하는데 야 노래 그러니까 가사 없이 악기로만 듣는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노래가?
1: 밤 10시 하는 거라서 그럽니다.
0: 아 성 교수님 센스. 아,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물론 성 교수님 연주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잘 하시고 악기를 하루 이틀 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하루 이틀이 뭐야? 악기로 그냥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으로.
1: 네, 저는 그 시각 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광주대를 졸업하고 또 독일에서도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요.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0: 아니 머리카락. 갑자기 마지막에 훅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옆에 본인이 자랑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옆에서 우리 장성 교수님 클라리넷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목사님,
2: 제가 여러 그 연주하시는 분들과 공연하고 다니는데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는 것 같아요. 감동 있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연주에 그 얘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 그래서 그 선교주의 그 마음 이것들이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애틋한 그 마음들이 음악에 연주에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동이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네, 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지금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원래 악기 연주자로 이렇게 그 공부하고 연주하고 그런 시간을 오래 하셨잖아요.
1: 네네네.
0: 네,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갑자기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1: 제가 대학교 때 그 외국인 분들이 그때 당시엔 별로 없었을 때잖아요. 25년 전이니까.
0: 아, 네.
1: 그때 어떤 외국인이 이제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조금만 더 한국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마치면 이왕이면 유럽이나 캐나다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껏 하나님, 제가 공부를 다 마치면 이왕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이왕이면 동남아나 남미로 가게 달라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까먹고 듣고 계시다가 18년이 지난 2018년 어느 날 저를 동남아 훅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베트남은 살다 보니까 베트남이 저를 필요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베트남이 필요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곳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또 캄보디아 보내주셔가지고
0: 네네.
1: 거기서 지금 6년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보통 이런 선교사님 스토리를 들으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뭐 돈도 많이 벌고 학업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꼬인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선교사님 지금 제가 예전에 기도를 했는데 공부를 다 마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런 기도 잘 안 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잘못한 것 같아 기도를.
0: 아니면 공부를 좀 어떻게든 길게 하실 생각이셨는지. 오 그래요.
1: 지금 캄보디아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0: 네.
1: 저는 이제 공부를 조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0: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좀이 아니라 제가 양력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를 좀이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1: 그래서
0: 3개 대륙을 거쳐도 공부하신 분이.
1: 그래서 캄보디아 와서 보니까 캄보디아가 제가 필요하더라고요. 현재 캄보디아는 국공립학교에 음악 수업이 없거든요.
0: 아, 네.
1: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멘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선교시에 오시면 뭐 이렇게 밤에 꿈에 뭐 나타나고 뭐
0: 그렇죠.
1: 뭐 그런 저는 그냥 제 발로 왔습니다.
0: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저만의 이 속된 마음이겠죠. 네,
1: 저도 저를 보면서
0: 네.
1: 너무 그냥 시끄럽나 생각도 드는데.
0: 네네.
1: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 살 때 공부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 고생들을 아이들에게 잘 사랑으로 섬기라고 어떤 그런 고생들을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고 있어요.
0: 그래서
1: 제 발로 왔고 저는 뭐 이렇게 남들처럼 무슨 파송 교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러면 어디 혼자 진짜 혼자로 자기 발로 가서 자기 혼자 선교하고.

0: 오,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저는 이제 2023년도에 그 네. 광양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도와준 사람이 없고 그냥 네네. 제가 나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선교로 간다고 하면 다들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0: 아,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근데, 그래야죠.
1: 마음 그냥 한 명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0: 아 잠깐 죄송해요 성교님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성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무 밝게 얘기하시니까 이걸 같이 공감하면서 울어야 할지 같이 웃어야 될지 좀 힘들어요.
1: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한 달에 저 30만 원씩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활을 살다가 2023년도에 광양교회를 만나가지고 네네. 광양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게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쭉 조금은요. 요즘은 조금 삶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0: 아, 네, 네.
1: 그 전에는 진짜 아 정말 하나님 지금 아 이거 괜히 만난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들 또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
0: 아, 네, 네.
1: 요즘엔 아이들에게 너 밥 안 먹었냐고 네 몇 개 안 먹어서 두 끼요. 야 선생님 한 5일도 굶어봤는데 살 수 있어. 가짜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0: 오 죄송해요. 제가 아까 3개 대륙을 돌면서 공부했다는 것들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거의 박사급으로 연구하신 분이 뭐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싶었는데 또 그 공부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저는 이제 돈이 막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때도 막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새벽 예배 갈 때 그 한국에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다가 지갑을 아름답게 ATM기에 넣고 교회를 간 거예요.
0: 그래서 아이고.
1: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네, 독일은 비밀번호를 다 지갑 속에 전 넣어놨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때부터 120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세도 한 달 안 못 내고 두 달 못 내고 밥도 세 끼에서 두 끼 굶고 막 굶식도 하고 2박 3일도 굶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0: 네.
1: 기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 앞 기도해서 하나님 아 이거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게 나는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가끔씩 부재중이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예, 잘 안 들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야 네. 내가 너희가 5일은 굶겼지 너희가 6일은 안 굶겼는데
0: 네.
1: 지금 너는 밥 한 끼가 중요하냐 나에게 대한 사랑이 중요하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정신 뻘쩍 차리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0: 네.
1: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동남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거기는 애들이 굶는 게 일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 좀 해봐라고 아이고.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뵙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너무 밝게 얘기하시니까 잠깐만 나도 밥을 굶어본 적이
1: 거기는 굶식
0: 별로 없었는데 요즘 뭐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놨다가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냈었을 때 이 친구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주셨구나라는 걸 알고 전한다는 것 참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내일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린이날인데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랑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스마트폰을 바꿀 것인가 놀이동산을 갈 것인가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성교사님께서는 이틀 두 끼를 굶는 아이들 이상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시청 캠프를 혹시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우리 장성교사님을 실천 캠프에 갑자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아 그런 의미에서 실천 캠프가 음악 방송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두 번째 라이브를 또 밤 10시가 한참 지났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1: 예, 원래 저녁에 연주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조금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0: 네네.
1: 두 번째 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열한 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0: 네네.
1: 예, 30만 유튜버가 곧 되시는 우리 제리킴 선생님 피아노와.
0: 부럽습니다. 네,
1: 이 업계의 또 레전드급의 기타 치시는 우리 김영을 목사님과 같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해요.
0: 아, 제가 아까 MR인데 연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 고개를 흔드시면서 하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곡은 리얼 연주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호 CCM 캠프 갑자기 온 손님 정말 선물 같은 시간 장성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0: 아, 정말 아름다운 연주. 저희 CBS 조이포 스튜디오에 있는 건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반이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리킴 그리고 김영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함께 연주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건반이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능이나 정말 터치감이 막 섬세한 건반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 조이포 스튜디오 생겼을 때낮 12시에 CCN 최인영 목사님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스튜디오하고 방송장비 있는데 악기가 없어가지고 라이브를 못하고 있었는데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해 주신 건반이에요.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반인데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이거 말고 좀더 적응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라이브를 모시면 이게 연주자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시는데 최근에 들은 악기 연주, 이 건반 연주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리 김 선생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1: 그냥 힘을 빼고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아, 다음에 오면 제가 꼭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 다음에 다른 연주자 와서, 아, 건반 이름, 그 구독자 몇 명이요? 제리 김 선생님이라고 아시오? 아, 조금 우리 제리 김 선생님, 잠깐만, 짧은 코너로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뭐 구독자 이거 떠나서 찬양 사역을 하는 연주자로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처음에 본인이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신 거죠?
1: 아니요.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저는 그냥 뭐 기록용으로 올린 것 같아요, 처음에.
0: 아, 기록용으로?
1: 예.
0: 근데 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느낌을 언제 딱 받으셨어요? 잘 됐다는 표현이 좀다 이상합니다만, 네.
1: 예, 근데 너무 평범하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는 제 연주가. 그래서 조회수가 갑자기 터지는 걸 보고 이거 왜 이럴까 좀 이해가 안 됐던.
0: 네네.
1: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0: 지금도? 그러면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뭐 구독자 수뭐 이렇게 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수표도 보내주고 막 그러셔요?
1: 예, 수익이 좀
0: 오,
1: 들어옵니다.
0: 할렐루야. 아, 부럽네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 활동도 하면서 또 유튜브를 할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저희 CCN 캠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4천. 그래서 어떤 의사로 시작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조금만 알려주세요. 우리 장성규 선교사님도 유튜브 구독자 많이 늘리세요.
1: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고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이제 저도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사실 집안 사정상 이렇게 막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하고, 제 꿈은 그냥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그게 꿈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코드 반주라는 걸 알게 돼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됐고요. 찬송가는 사실 악보가 사부가 안 보여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찬송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코드는 할수 있겠는데 찬송가가 안 보인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가 반주 맡으면은 코드를 미리 적었어요, 찬송가 위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0: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 옆에 계신 분이 삼계 대륙에서 대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공부를 안 하고 사부를 못 봐서 적은 악보로 연주를 시작했다는 분이 지금
1: 맞습니다.
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존경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방구석에서 혼자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저랑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영광.
0: 그러면 우리 장석규 사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1: 우리 김영걸 목사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제 지인이시고 오래된 목사님이고, 김영걸 목사님은 장성균 사님은 김영걸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지 만나고
0: 막
1: 싶어서.
0: 진지한 얘기 재밌게 하는 분 있다고.
1: 네. 너무 대단한 분이시라고.
0: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또 김영걸 목사님에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김영걸 목사님은 어떻게 또 우리 장성규 선생님을 지금 거의 뭐 한국 대표 에이전트급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즌 캠프 나오는 출연하는 것도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거의 뭐 멱살 붙잡듯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서요. 왜 김영걸 목사님은 장성규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홀딱 넘어가게 됐는지. 일단 외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외모, 아.

0: 네.
1: 그 몇 년 전에 3년 전에 저희 부흥한국 팀이 그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가고 한 열흘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을 그 이후에 캄보디아를 투어를 하면서 네네. 집회를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계신 굉장히 클라리넷 연주 잘하고 하지만 시각 장애를 입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아이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한다 하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분을 이분을 만나게 되고 그 열흘 뭐 2주 정도 되는 기간을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0: 오.
1: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0: 네네.
1: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삶도 얘기도 듣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온몸에 건강한 그런 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데 이분은 시각장애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귀하게 아이들 섬기고 사랑하고 또 클라리넷 소리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원래 장성규 선교사님인데 저희들끼리는 장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0: 장클라.
1: 장클라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 장클라 선교사님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가서 만난 적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지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그 레바논에 지금 한참 전쟁이 있는 레바논에 가서 네네. 3개월 동안 그 비자 기간이 3개월인데
0: 네네.
1: 3개월 동안 가서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작은 꿈은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음악을
0: 맞아요.
1: 알려주셔서
0: 네네.
1: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배출이 되었고
0: 네네.
1: 그들이 좋은 교회 음악가들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저희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한 20, 30년 뒤에 자라서 그 나라의 예배 음악을 책임지는 귀한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0: 네네.
1: 계속 그렇게 선교지를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갖고 있는 사역과 비전이 저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과 같이 마음을 실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귀해요.
0: 네네.
1: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이분 교회 개척하고 예배당 헌당식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구청장이라고
0: 네.
1: 하시는 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분 믿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0: 네네.
1: 현지인 분이시니까.
0: 네.
1: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들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생활하고 선교하고 계신 이분.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이 그 땅의 아이들에게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땅의 그 공교육의 음악이 수밖에 없어요.
0: 네네.
1: 이분이 가셔서 그 나라야 2천여 개 되는 중학교에 랭킹 한 3, 4위 되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중학교에 가서
0: 네네.
1: 공식적으로 공교육으로 음악 수업을 오픈하셨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나라의 뭐 교육감, 교육장 이런 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예,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0: 네네.
1: 이분의 사역을 좀 알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네. 사역을 힘들게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사역을 좀 알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 저랑 같이 연주하고 있는 형님들 모임에 다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연주하고 또 아시는 목사님들께 연락드려서 이렇게 기회를 좀 요청하고 해서 여기까지
0: 네네.
1: 오게 된 것 같아요.
0: 아,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1: 좋습니다.
0: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뭐 그냥 굉장히 가깝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웬만한 눈물의 양으로는 랭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장성규 선교사님의 어떤 활동을 보고 마음에 홀딱 빠져가지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친구여서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같이 공부를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날 선교지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연결해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0: 예, 이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온 손님이 왜 갑자기 오게 됐는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당신 방송하는 사람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방송 좀 나가게 해줘라.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 많이 듣는 레퍼토리거든요.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연락처 예의상.
1: 네.
0: 연락처 예의상 주고받았는데 가시는 길에 메시지랑 막 영상을 그냥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의상 보잖아요. 앞에 5초만 봐야지. 근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그래서 야, 이런 분들, 그리고 본인도 아니셔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즌 캠프에 모셔서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전하고, 또 마침 좋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날 전날 밤에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가득한 때, 다른 나라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교육도 공식적으로 없고, 또 식사를 정말 걱정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급하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장 선생님 잘 이렇게 한 거겠죠? 마음에 드십니까?
2: 아, 네, 아주 훌륭합니다. 100점 만점 101점입니다.
0: 여러분, 나중에 제가 방송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장 선교사님이 간증 또 집회한 영상이 몇개 있어요. 근데 꼭 찾아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2: 아니.
0: 솔직히 좀 진행자로서 불안할 정도예요. 제가 마이크를 오늘 많이 안 드리는 이유가 목소리도 좋으시지, 입담도 좋으시지.
1: 맞아요.
0: 지금은 마침 서울 사람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모드 바꾸면 겁나 재밌어. 이분은 마이크를 많이 안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2: 네, 감사합니다.
0: 오셨습니다. 성규사님, 그럼 아이들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2: 네.
0: 그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교사님이 저희하고 다른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2: 네.
0: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앞에서 막 하는 척하고 막 장난치고 막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2: 일단은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 악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도가 뭔지 레가 뭔지 모르거든요. 나도 안 보이잖아요. 똑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1: 그나라
2: 자, 예.
1: 교육 얘기도 하셔야 될것
2: 네.
1: 같네요.
2: 그래서 거기는 아예 음악 수업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킬링필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0: 그렇죠.
2: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4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음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악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배우잖아요. 애들은 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애들한테 적으라 그러죠. 얘들아, 디는 레, 씨는 도 이렇게 다 적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계명을 외워서 계명을 그려서 그래서 도레미파 다 적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안 보이고 걔들 그 친구도 안 보여서 같이 하고요. 캄보디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너무나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간 지금 중학교가 랭킹 4위 엄청나게 좋은 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학교 외부인이 못 들어갔는데 저도 두번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어쨌든 잘 이렇게 도와주어서 갔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도 아 나도 음악을 배워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내가 좀 애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3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박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이게 약간 그물 흐르듯이 다 흡수가 되는지 몰라도 다들 어느 정도 막좀 하는 거예요. 음악을 안 배웠던 친구들도. 그래서 아, 잘 배워서 이 친구들이 정말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는 좀 캄보디아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천 저 인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그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가르칠 때는 어느 나라 말로 알려주세요?
2: 제가 캄보디아어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가서 가르치고 또 제가 까먹으면 영어로 가르치고 그래도 잘안 되면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가르치고.
0: 성교사님 캄보디아도 하시는
2: 네,
0: 거예요?
2: 조금 합니다.
0: 와.
2: 저네 개의 국어입니다.
0: 독일어도 하시잖아요.
2: 네,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0: 네.
2: 캄보디아도 하고 그 은혜 충만하면 사투리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성교사님 이게 감동 포인트가 올라갈 때 갑자기 이렇게 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자꾸 라디오 DJ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아, 불안해요. 오. 그래서 야 독일어 되게 어렵거든.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야, 난 독일은 절대 가지 말.

0: 해야겠다. 이거 들어오는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랬는데 독일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캄보디아로 음악도 가리키고. 네. 야, 좀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런 멋진 분의 음악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 이제 정한 시간 내에 제가 약속한 것들 다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해요. 자, 성 기자님. 라이브 세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 주실까요?
1: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곡을 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0: 네, 네.
1: 저는 이제 아이들을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좀 말로도 우리가 꿈을 주고 또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또 할 수만 있거든 실질적으로 돕는 걸 하고 싶어서 내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나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클라리넷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한데요. 클라리넷 악기, 뭐 우리 관악기, 뭐 호흡을 쓰는 악기들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그 호흡으로 성대를 통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분의 평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밤 듣는 이 장성규 선교사님의 클라리넷 악기 연주는 호흡을 넘어서 영혼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선교사님 그냥 달달달 볶아가지고 몇 곡도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선교사님 이제 그 지금은 그러니까 잠깐 한국 나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시는 거죠?
1: 네네.
0: 그러면은 현재 좀 남은 일정들이 어떠세요?
1: 저는 5월 한 중순까지 한국에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 있고요. 감사하게도 몇 군데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연주도 조금 하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나누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5월 중순까지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남는 시간 비는 시간 있으시면 다른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아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분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1: 예, 김영걸 목사님께 전화하면 됩니다.
0: 김영걸 목사님 전화번호는 010 네. 페이스북에서 찾으면 바로 네.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좀 농담삼아 얘기하면 우리 장성교사님이 그 남의 재물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싹 뺏어가는 재주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되게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아, 네. 저는 제 꿈이 캄보디아의 그 기술 전문 학교, 특히 음악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봉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혹시 집에 안 쓰신 악기들 혹시 뭐 있으시면 그 네. 당근에 팔지 마시고 캄보디아로 조용히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들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0: 캄보디아에 보내면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1: 아닙니다. 펜란드입니다.
0: 이참에 그러면 한번 안 쓰던 악기가 아니라 좋은 악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1: 그 뭐든지 다 좋은데요. 네. 좋은 악기를 주시면 더 좋죠.
0: 아, 그렇죠.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악기
1: 감사합니다.
0: 안 쓰는 거 말고 좋은 악기 준비해서 요것도 그러면 김영관 목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될까요?
1: 네, 연락 주시면 다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으로만 오면 저희 집까지 네, 딱 갖다 줍니다.
0: 아, 네네네. 그래요. 악기가 필요하고 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1: 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0: 네.
1: 이제 캄보디아가 지금이 보니까 그 변환 그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지금 굉장히 하거든요.
0: 네네네.
1: 출근 7시, 퇴근 8시입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0: 어구.
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다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갖고 30년 뒤에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0: 30년 뒤면 좀 괜찮네요.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요.
1: 네네네.
0: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시간이 바빠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럼 언제까지 거기 계실 생각이십니까?
1: 저는 가볍게 일단 한 뼈를 묻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선교사님 네. 네, 주님 부르실 때까지만 네. 거기 계시다가 또 딴 데 가라고 하시면 오시고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이름으로 발표된 음원이나 앨범이 제가 못 찾았거든요.
1: 네.
0: 왜 못 찾는 거죠?
1: 아,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그 저작권 협회 등록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0: 네.
1: 지금 제리킴 선생님이랑 영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0: 네.
1: 이분들이 이제 음원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0: 가시기 전에 하나 해주고 가세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세요 그냥.
1: 네.

0: 알겠습니다.
1: 그럼 제가 일주일에 8회 이상
0: 아유, 감사합니다.
1: 들으면서 아멘. 늘 기도하면서
0: 감사합니다.
1: 태국의 습기를 느끼면서 네. 네. 선교사님 눈물의 습기가 사라지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0: 감사합니다.
1: 이 정도면 괜찮은 계획이었죠?
0: 네네.
1: 감사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더 길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도 갑자기 오셨는데 사실 갑자기는 원래 20분만 하거든요. 와.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선교사님 매력에 쏙 빠져서 함께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면 저희 가시는 길에 같이 나누고 프로그램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늘 초심 잃지 않도록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곧 아이들이 꿈을 갖고 늘 희망을 가지고 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샤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장성근 선교사님이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켜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부흥한국에서 간증하신 거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고 2부에서 진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0: CBS.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0: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CBS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자생교단인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복음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악한 정치군인들이 벌인 광주 학살은 한국 민주주의의 절망이자 위기였지만 고립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저항의 역사는 K-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음교회는 이어 1980년 5월에 그 상처를 덧내고 재반복하려는 악한 계획과 시도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내란에 있었다며 5.18 정신헌법 전문수록은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낼 중대한 결단이자 공표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하며 창립됐으며 올해로 창립 91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청소년 10명 중 4명이 지난 1년간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사단법인

0: 꿈이 있는 미래는 최근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발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 위기가 감소를 넘어 이탈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 청소년의 40.9%가 최근 1년 안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이탈을 결심할 경우 1년 이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의 교회 이탈 원인으로는 예배와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 없어서란 응답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역자와 교사들은 학업 부담이나 또래 관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아 교회와 청소년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고 일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최근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가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벌써 세 차례에 걸쳐 경기연회의 출교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가 과도하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경기연회를 비롯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해야 할 일은 탄압을 반성하고 환대의 목회를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운동화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희망운동화 사업은 교회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과 충남 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당 운동화 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립준비 청년 절반 이상이 원 가정에서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절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희망운동화 지원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모순된 표현이지만 누가 봐도 악이면 그건 차라리 정직한 악입니다. 그러나 악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악입니다. 큰 이슈 없이 살았던 인생이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했더니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살았더라, 남을 짓밟으며 살았더라, 이렇게 귀결된다면 어떨까요? 악함, 야비함은 절대 악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들의 일상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안도하지 맙시다.
2: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월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시코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부에 갑자기 손님이 와서 네, 잘 들으셨죠? 네, 장성규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교육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조만간 음악도 발표하신다니까 또 정식 음악을 발표하면 또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기다리면서 이어가야죠.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신청곡과 비밀글, 고민 상담 등등등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먼저 하나 듣고 찬양 이어갈까요?
1: 현대

0: 그만.
1: 어린아이들처럼 이길승 그리고 이서한 이승주 네, 이길승 씨의 자녀분들이 아주 어릴 적 지금 이 친구들 다 성인이 됐어요.

네. 그 어릴 적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겠죠. 이제 그만. 어린이날 가까워지면 이 노래 한 번씩 들으면서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손영진의 어린아이처럼 이어 들었어요.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5월 5일. 전날 듣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CGN 캠프는 밤 10시 방송이니까 그날 다 지나고 듣는 것보다 전날 미리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내일 어린이날 어디 가실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주무셔야겠네요. 체력을 잘 비축하셔야 내일 또 즐겁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이라고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오늘 밤새 아주 그냥 밤새 놀 오늘 밤부터 아주 그냥 자기들 세상인지 아는 우리 어린이들 네, 화이팅. 그래서 어린이들 찬양 준비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이 작은 나의 빛 이어 듣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연평안의 곡 조찬미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노아의 천국은 마치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어린이날 전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약간 CCM 캠프를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지금 엄청 바쁜가 봐요. 엄마 아빠인 경우에는 이제 중고생 정도의 어린이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재밌네요. 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족하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네. 제 어렸을 때 자랐을 때에 비하면 뭐 저희는 스마트폰이고 컴퓨터를 꿈도 못 꿨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온 세계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예전에 비하면 너희들은 부족한 게 없지 않니? 너희들은 만족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과 함께 동행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잘 대화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되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어떤 곡 들을까 하다가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노래예요.

박명식의 처음 가보는 길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빨간 모자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욱디 내일 땡땡땡 랜드 가도 될까요? 하시는데 내일요? 내일 가신다면 1번으로 들어가세요. 1번. 네. 주차장에 아무도 없을 때 차 세우고 1번으로 들어가시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내일 해 떴을 때 가면 글쎄요. 저도 이날 그 땡땡랜드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시겠죠. 땡땡랜드. 혹시 우리 캠프 애청자분들 중에서 땡땡랜드 가시는 분들 있으면 나는 몇 시쯤 갈 거다 미리 알려주세요. 서로 피해갈 수 있게. 아, 내일은 어디를 가도 아이들과 함께라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마스 브런치의 엄마 얘기도 이어집니다.

한홍재의 딸에게 함께 들었고요. 이제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지난 금요일 캠프 초대석 왔다 가신 분이죠. 안성진의 메가 히트곡 너의 꿈을 펼쳐봐. 이 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네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I can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0: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1: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처음과 나중에 찬양 오직 주 의지하며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발걸음이 힘차게 시작이 되셨나요? 주말 주일 잘 보내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 오직 주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송이 응원해 드릴게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주만 의지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하셨나요? 마커스 워십, 라이브 워십으로 주만 의지해 전해드렸고요. 앞서 쉼 찬양으로 주만 의지하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곡들로 전해드립니다. 은희스님께서 싱그러운 4월 마무리 잘 하셨나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더욱더 푸르게 빛날 5월을 기도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시죠? 기도로 세워가는 5월. 이런 표어 예전에는 참 많이 만들었는데 은희스님의 이 말씀을 5월의 표어로 삼아보겠습니다. 0958님께서는 지난 어린이 주일 또 이제 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준비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자 이제 징검다리로 오늘 하루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내일 어린이날 이어서 아이들의 마음은 뭐 둥둥둥 떠다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준비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찬양이 또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0: 이윤수 찬양에서 아이 목소리 너무너무 귀엽죠. 예수께로 가면 이었고요. 그 전에 나는 알아요.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와 함께 앨범에서 전해드린 곡. 그리고 기도로 세워가는 5월이라는 표어에 맞게 날 세우시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갈보리 싱어즈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곡 꼬꼬무 했습니다. 0161님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새벽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드는 생각이 어제 말씀 그 다음 편 들어야지 하면서 요즘은 1일 연속극 보듯 기대하며 새벽 기도 드립니다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리즈로 생각하시는 0161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 와서 찬양회에는 오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해서 전해드릴게요. 이쯤에선 미소라도님 어린이 주일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교사분들이 강원도로 세미나를 이틀 동안 다녀오셨대요. 많은 은혜 받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시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 선물해 드린 커피빵도 잘 나누셨다고 알려오셨어요. 아, 이런 선물 후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축복송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광고 많이 했어요 하시며 레인보우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셨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1: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 두란노 찬양에서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파이디온 어린 선교회 곡 전해드렸고요. 축복송으로 삼행시를 오늘 지금 님께서 조금 늦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눌게요. 축하할 일이 이 세상엔 정말 많이 있지요. 본인 형제자매, 친구, 부모님, 친척 기념일, 생일 등등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과 복음송의 샘터인 이곳 축복송에선 매일매일 주옥 같은 말씀과 보석 같은 찬양이 넘쳐흘러 강과 바다로 흘러가네요. 송아지의 작은 믿음에서 황소의 거대하고 힘찬 능력자로 변신케 만드시는 축복송의 오.

6월을 앞으로도 계속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시며 3주년 진심으로 축하 축복드립니다 하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저 송에서 송아지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하게 너무 잘 써주신 축복송 내용 감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긴 생일 축하의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물론 축복송은 송정미의 축복송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10년이 넘어가지만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축복송을 또 3년의 시간을 축하해 주시며 생일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써머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당신이 있기에 라는 생일 축하곡을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로 참 좋은 곡이니까요. 기억하시다가 축하 사연 있으시면 또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써머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5월 하면은 또 장미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조금 전 들으신 써머와 또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포스의 장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향 씨가 부르는 장미라는 곡이고요. 이것과 함께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연주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1부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연을 보내오셔서 저희 정말 응원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멋진 삶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워킹의 기대도 함께 볼게요.

푸른 감람나무처럼 찬양하는 사람들 곡, 그리고 이준석 선교사님 부르신 꽃도에 이어서 기대, 워킹의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파리가제트님께서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하느라 재방송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같은 찬양인데 그 늦은 밤 시간에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늘 감사드려요 하셨는데 저도 밤에 축복송을 들으며 잠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캄캄한 밤에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찬양을 들을 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아침, 오후 그리고 밤 시간에 그 어느 때 들어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 좋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찬양도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영환의 찬양입니다. 오불방혼이라는 줄임말로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입니다. 함께 보시고요. 이 곡과 느낌이 비슷한 왠지 텅 빈 교회, 그러니까 주일 시간이 아닌 평일 오후쯤 사람이 없을 때 예배당에 피아노가 있고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시면 어쩌면 이 비슷한 추억이 학창시절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추억처럼. 한부영이 부르는 나의 노래라는 곡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이렇게 두 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영환의 오불방혼 그리고 한부영 나의 노래 들으셨어요. 5297님께서 엄마께 편지를 써봅니다 하시며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가 하나님 품에 가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5월이 다가오니 엄마가 더욱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죄송하지만 이제서야 엄마의 크신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깊이 깨닫습니다. 엄마 힘든 삶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제 삶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하며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합니다. 엄마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5월이 되니 우리 뭐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붙일 곳이 없다면 축복송으로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고 송정미의 엄마 엄마라는 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송정미의 엄마 엄마, 앞서 어머니의 기도는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봄이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끝곡으로는 우리 모두 이 땅에 촉촉히 단비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심형진 비 준비하신 이를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에 다시 만나요.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95장 나 맡은 분부는 은입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가 작사하고 존 치탄 목사가 작곡한 찬송인데요. 찰스 웨슬리 목사가 1762년 어느 날 그의 서재에서 당대 최고의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의 성경 주석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됐습니다. 바로 레위기 8장 35절에 대한 성경 주석이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레위기 본문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불멸의 영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며 우리 세대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말씀은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쓰면서 나 맡은 분부는 구주를 높이는 것이요 묻 영혼을 구원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하여서 상 받는 것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믿음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직 찬송가로 많이 불리는 595장 나 맡은 분부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1분
1: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뿌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뿌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뿌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의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5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소중하고 귀한 선물과 같은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미래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아이들을 보호하시며 따뜻한 손길로 늘 품어주소서.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어린이가 충분히 사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꿈을 꾸며 자라게 하소서. 참되고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으며 고유한 개성과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소서. 연약하고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마음속에 심겨진 선한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나며 꽃을 피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게 하시고 어른들은 선한 배움의 본이 되게 하소서. 결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나 낙심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고 연약함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밝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렉스 킴의 목소리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겠습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이 부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김요한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32장, 아름다운 본향.

0: 성경 낭독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디아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세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고로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아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갓베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아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히두비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파스후리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윗대는 아흐세요, 그 윗대는 무실레못이요, 그 윗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비요, 그 윗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삿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 마따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윗대는 삽디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기아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삼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망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비아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마을과 거기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더러는 기랴다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세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몸과 소라와 야르뭇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성경 낭독 느헤미야 11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클래식 콰이어가 전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에 내 찬양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지혜가 부릅니다.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은 한결같으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항상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다는 사실을 다음의 내용에서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변치 않고 한결같은 분이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일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숨가쁘게 한 주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살게 하신 제 57년간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도록 도우신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길 외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한 아내와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지금 섬기게 하신 교회와 믿음의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10분 활용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보려는 믿음의 교우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경험될 때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가 53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이 정말로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일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속에서 잘 지내셨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주일에 아버지 집으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를 운영해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처럼 교회는 여전히 개혁을 추구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이 되기에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발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된 분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늘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시라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또한 그렇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0: 겪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기에 이방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 따위가 감히 우리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다는 설명을 하며, 사도 요한은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의 주, 모든 왕의 왕, 모든 신의 신이라는 별칭을 기억나게 할 만큼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어쩌면 발랍과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합작하여 이방 우상 숭배를 한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으로 확실하게 보이시려는 것임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종교를 통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렀겠지요. 이것은 이방 종교인들의 흔한 실수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종교적 비결에 있다고 그렇게 발락이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음으로써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니느웨 왕처럼 온 국민과 짐승들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었을 텐데,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길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훨씬 쉬웠을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자들은 윤리나 공의와 상관없이 우상의 비위를 잘 맞추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사실 발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압 왕 발락에게 확실하게 전해 주었더라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여 그가 세례를 받게까지 될 만큼 복음을 전했더라면 적어도 발락은 니느웨 성처럼 새롭고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알았다면 발람과 발락의 인생은 다시 쓰는 기적과 기회를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신실하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항해자, 조유리가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으면서 5월 5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자생교단인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복음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악한 정치군인들이 벌인 광주학살은 한국 민주주의의 절망이자 위기였지만 고립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저항의 역사는 K-민주주의를 지키고 되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음교회는 이어 1980년 5월에 그 상처를 덧내고 재반복하려는 악한 계획과 시도가 지난 2024년 비상계엄 내란에 있었다며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로의 회귀를 막아낼 중대한 결단이자 공표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지난 1년간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는 최근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발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 위기가 감소를 넘어 이탈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 청소년의 40.9%가 최근 1년 안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이탈을 결심할 경우 1년 이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최근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가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벌써 세 차례에 걸쳐 경기연회의 출교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가 과도하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해야 할 일은 환대의 목회를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운동화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희망운동화 사업은 교회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과 충남 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 청년들의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당 운동화 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립준비 청년 절반 이상이 원 가정에서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단절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희망운동화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I don'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

0: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영성의 실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때론 우리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어쩔 때는 나는 마치 모든 적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다가도요, 어떨 때 보면 주인 잃어버리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처량한 개처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침에는 의기양양하다가 저녁에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존경받고 누군가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겪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면은 어쩔 때는 뭐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비참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갑에, 호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두둑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당당하다가 텅텅 비어 버리면 어때요? 갑자기 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구나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한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막 바뀌고 살아가는 원리가 바뀌면요, 이 혼란이 더 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AI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발전한 시대에 내가 10년 후에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죠. 지금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고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면서 사회심리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지금 현재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또 정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중요한 틀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살던 당시가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데서 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전에는 그 농촌사회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안정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갑자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아 성취, 공동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나의 정체성, 이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도대체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미, 나는 목적격으로 돼 있죠. 사회적 자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회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사회적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룹에게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가 있다, 그걸 알게 됐죠. 두 번째는 아이예요. 주체적 자아예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런 통념에, 그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나야 라는 굉장히 주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타협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일반적 자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화된 타자로서의 내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은 차가 하나도 안 오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냥. 왜 그래요? 누가 나를 볼까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인 통념이 되어 있는 것에 나는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보는가도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타자로 내가 자동으로 그냥 멈춰져 있는, 사회에 익숙해져 버리는 일반적인 타자로서의 나.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SNS에 나온 댓글 그 혹독한 비난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사회적 자아가 주체적 자아를 압도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 사회적 자아를 너무 크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이분의 이제 이론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분이 말한 주장의 핵심적인 이런 겁니다. 나는 혼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타인의 시선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되게 특별한 개념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의 시선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타인이 어떤 부류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 때문에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강하다면 자,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어떤 특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앞에서 행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일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사회적 자아를 뭐요? 사람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 어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너를 그럼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건 완전히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만 발달하고 아이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내 중심에 있는 내 자아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굉장히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의 시선을 사회적 시선보다 압도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 자아를 형성할 때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도 굳건하게 견뎌나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압도적으로 따뜻하고 나를 고결하게 여겨주시고 위대한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십자가에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래도요 두려워요. 죄가 많고요. 실수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병이 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평판이 나빠질 때 무슨 생각이 즉시 드냐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있지. 그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지. 그러면은 어때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고 새로운 자아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놀랍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 죄를 과거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데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 외쳤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해서 너를 구원할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아픔을 겪더라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 앞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문화예요.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경제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유튜브라는데 전부 다 뭐 팔로워가 얼마나 됐냐 조회수가 얼마나 목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게 내가 누구냐를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한순간 떠나갑니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다른 사람의 평가로 규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스데반같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고 자기는 폭행자이고 핍박자라는 걸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교회인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줄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택한 그릇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죄책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나를 값으로 샀으니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뭐요?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 내게 의미가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성이야. 일상의 거룩. 오늘 본문이 이제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죠.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존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지금 내 원수를 대면하고 있을 때와 회사 직장생활 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배당의 모습이 직장생활의 모습과 다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시인하다. 그리스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호모라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로게오는 로고스, 말, 말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내 입장에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너의 입장에서 이야기, 너를 시인할 거야. 너와 같은 입장에서 말해줄 거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냐면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말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의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서 너의 행위가 너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입장과 직결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거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동일한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하고 달라요, 상황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에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박해고 순교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인한다라는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신앙은요, 그 당시에 공개적인 고백이 아니고는 불가능했거든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곧 핍박을 각오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각오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사회적으로 축출당하는 참혹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너를 내가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사람 앞에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면 지금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만약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 입장과 다른 말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친구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내 입장에서 변해 주시겠냐고요. 아니,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없는 것처럼 탐욕스럽고 세속적이고 거짓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게 믿음이겠냐고요.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예수님이 하지 않을 행동을 하네, 예수님이 하지 않을 말을 하네, 예수님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네,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세상, 황금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모든 나라들이요, 이념도

없어요. 전부 다 뭐만 중요해요? 돈이에요, 돈. 돈의 흐름 때문에 사람을 수없이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주인이 돈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때 황금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살아갈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돈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이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떡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부짖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합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봐. 다시 한번 네 진짜 너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아인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별개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하는 것처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뭐예요?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이르고 하나는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너가 지금 뭐를 시인하고 있느냐. 절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어떤 거래가 있건 어떤 사람이거나 이렇게 작은 한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냥 주님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을 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진짜 정신 이상한 겁니다. 그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구원 받을 때와 구원 이후에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로 어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할 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자아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33장에서 에서 형을 만날 때요 완전히 에서 형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에 라반을 대하거나 예전에 에서를 대할 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서가 곧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데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33장 10절 에서를 보고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얼굴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달라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거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행하는 걸로 믿음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로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거 알 수가 없어요.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느냐? 그럼 구원받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사람에게 무리하고 함부로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성경은 일관되고요 양보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럼 옆에 사람 꼭 잡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께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희망을 주셔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드로 희망 없어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 하지 않고 어떻게 도망가요? 왜요? 차라리 죽어갖고 안 일어났으면 부인하고 저주해도 덜 찔려.

텐데. 아니,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니까 자기가 저주한 대상이 사람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돼버리잖아요. 절망하죠.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도망갑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한 존재를 하나님이 나 택할 리가 없지. 쓸 리가 없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스스로에게 절망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 부인했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했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 울면서 갔어요. 여러분,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하고 같이 가버려요. 그렇게 밤새껏 그물질을 해도 될 리가 없죠. 주님 부인하고 저주한 인생이 복을 받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죠. 새벽에 잡은 것이 있느냐 얘들아 하는 소리가 바닷가에서 들렸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셔요. 너무 놀래갖고 주님이 다 하고 뛰어서 내려가요. 바닷가에 갔더니 예수님 모닥불을 펴놓고서 말씀하시죠. 와서 조밥 먹으라. 여러분 같이 밥 먹자 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와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베드로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잖아요. 주님, 제 마음은요 그때 진짜 주님 사랑했는데 결국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여론 때문에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마음은 안 그랬는데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넌 나한테 떡 좀 주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똑바로 해야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잘해라. 너의 어린 양 힘없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똑바로 해라. 그게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 너는 아직도 내게 쓸모가 있다. 너가 돌봐야될 사람이 있지 않냐. 다시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사역자로 쓸 거다. 너가 돌이켜 회개만 하면 너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하신 초점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 입장을 취해라. 내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여전히 쓸 거다. 너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내 성도들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과 직장이 다르면 안 돼요. 가정과 성소에서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실패하죠. 사람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죄값을 다 추리셨어요. 지나간 과거 여러분 어쨌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돌봐라. 귀하게 여겨라.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돌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교우 한 명 한 명을 진짜 예수님을 대하듯이 돌보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내십시오. 직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이 영성의 척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사람 앞에서 주님의 입장으로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인하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변호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 함께 다 펜 드시고 매일 성경 오늘 다 본문 다 보시죠. 자, 5월 3일자 본문 매일 성경 27페이지. 자, 우리 매일 성경 없으신 분은 우리 뒤에서 아마 우리 초원지기 분들이 들어올 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이 구글이나 여러분 네이버에 창세기 34장 치시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저랑 같이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3: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2: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3: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팔게 합시다.
2: 이 땅은 우리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3: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3: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2: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3: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2: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3: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2: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3: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 다 같이요.
3: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2: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앞뒤로 좌우로 한번 따뜻하게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귀한 손님들 다 여러분 소개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골에서 같이 천목회할 때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본부국에 우리 사무국 총무로 계신 우리 문영한 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 아까 네, 이 앞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서울 남년에 우리 귀하게 이제 총무님으로 송근영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한번 잠깐 인사할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 올라가실 때 보면은 이제 지하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기념관과 비전들이 여러분 이제 좀 게시판들이 있으니까 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또 들어오시면서 받은 50년사 짧게 화보집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0: 딱 보시면은 지난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좀 저희가 가정당 드리게 되는 귀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도자기인데 정석껏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두 세트로 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로비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가정당 이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이 세 가지 화두 우리 같이 고백했던 이 언어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1: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이
1: 하십니다.
0: 하나님이
1: 하실 것입니다.
0: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를 지나 베델로라는 말씀으로 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니 교회 생일날 이름 본문을 잡는 교회가 어디 있냐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도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이게 좀 이상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선동돼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자 이걸 다 죽이는 정말 그래서 세겜의 대학살에 대한 사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공동체적으로 언약을 해가지고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씀 안 전하고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본문을 알고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이거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게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은 그런 배경이에요. 야곱이 그 꾀로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잖아요. 무려 2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내를 얻고 또 두 명의 아내가 준 종들을 얻어서 네 명의 아내가 되고 이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다음에 난 딸이 바로 디나입니다. 그 디나는 딸 중에도 너무 귀한 딸이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성하고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야곱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상해졌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처음에 머무른 것이 숫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숫꽃이라는 이름이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뭔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눈치챌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33장 17절 야곱은 숫꽃에 시작.
1: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0: 뭔가 심상치 않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그렇게 얍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가 어머니 아버지를 뒤돌아서서 갔을 때 자기가 돌베개를 올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와서 이 돌베개를 기준 삼아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군요. 라고 했는데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배가 부른 거예요. 야곱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세겜 땅에 이르는데 세겜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만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 중에 나온 건데요. 18절 20절 야곱이 시작.
1: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0: 네, 거기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냐?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아는 분은 이게 야곱의 이게 아주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 걸로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숫꽃에 이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그만 이 세겜 땅에 5년이나 머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편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사고 다친 다음에도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가운데서

0: 그래도 미안했는지 여기다가 예배를 쌓으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바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디나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지만 디나의 어찌 보면 무관심한 영적으로 무관심한 디나의 방종과 그리고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겜 땅이라는 이름이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 세겜의 정욕이 만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44장 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는데 이 보러 나갔다가 힌트입니다. 여기 보러 나갔다는 것은 구경하러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성서학자들은 성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디나가 자기를 보여주러 갔다는 거예요. 디나가 결국은 이것이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몰 추장이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수치를 주는 뭐 그 당시 이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의 시제가 연속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계속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계속적으로 이 짓을 한 거예요. 나가서 계속적으로 자기 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단을 일으키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이 이것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야곱은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아마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하몰의 추장이 하몰 그 세겜 땅의 추장이 와서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세요. 우리 딸들 다 데려가세요. 당신의 딸만 좀 우리 통혼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장사 마음껏 하세요. 여기 땅 다 주겠어요. 이 말에 야곱은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 소돔과 고모라거든. 너무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디나가 수치를 당했냐 이것보다도 디나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제 30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일이 이쯤 되니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다 들어가서 다 쳐 죽인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렇게 죽일 이유가 없어요. 물론 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 건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쟁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제안하죠? 할례. 하나님의 약속을 속여요. 너희들 우리랑 결혼하려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다 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죽인 여자들 아이들을 다 겁탈해요. 이 사건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말씀 이상으로 오죽하면 이 제목이 세겜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일어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이쯤 되니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들 어떡할 거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나는 끝났다 나의 명성은 다 끝났다 이제 그를 우리를 쫓아올 거다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 말씀의 뉘앙스에는요 디나의 통혼을 통한 그 땅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 땅에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야곱이 다시 바뀝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잠시 긴장을 놓고 야곱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50년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일 묵상할 말씀인데 3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1: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0: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야곱이 사고 칠 때마다, 야곱이 무너질 때마다, 야곱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이 정도 갔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언제예요? 내가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다면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른 살이든 마흔 살이든 50이 됐든 60, 70이, 80이 가깝든 90이 되었든 모든 인생에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가 지금 마디가 이루어져서 그걸 밟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게 하세요. 그때 어려웠던 그때. 근데 그 어려운 때를 상처를 줄추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스티븐,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느 날 꿈을 꾸었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지. 문득 돌아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때는 왜 주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딸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었단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50년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입니까? 가정도 개인도 그냥 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실 때 그때의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야곱으로 예배하게 하세요. 야곱은 어느 날 돈이 많아졌어요. 명성이 올라갔어요. 아들들도 열하나예요. 세겜 땅에 가서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아픔을 주세요. 이 디나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몸에 와서 주님 아시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은혜를 주면요 목적지가 보여요. 그걸 가르쳐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 야곱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야곱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passing through 세겜 to 베텔인 거예요. passing through, 세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영원히 살잖아요. 이걸 통과, passing through, 통과해서 베델, 하나님의 목적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스카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사람이래요. 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냥 사는 인생과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그냥 사십니까? 이걸 그렇게 사명이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하죠. 이때 인생에 의미가 다가와요. 눈을 떠도 일어날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일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바로 호모 시그니피칸스, 바로 의미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뀌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가야 할 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50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실 것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와 같이 늦은 시간에 오신 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저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일대일대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0: 묵상님이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언을 하는 순간 여러분 저 자신도 감격했고요, 집사람도 너무 감격했는데 마귀가 너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백했는데 그 순간 영적으로 마귀가 뭐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뭐냐면 다음 주 칼럼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에요. 보세요. 자, 7년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다양해요. 지금 목사님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또 7년 동안 괴롭히겠다고요? 여러분 이걸 마귀가 듣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긴장 풀 줄 알았거든요. 목사는 언제 무너지냐 하면 긴장 풀 때예요.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 이제 7년 다시 시작이다. 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막 마귀가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그래서 너무 저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지워버릴 거예요. 저는 이제 부임한 걸로 올 거예요. 처음에 부임한 걸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거 생각하시고 이제 다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여러분 7년은 여기 계신 누구든지 소망하는 연도예요. 50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젊으신 분도 7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팔순된 장로님도 그래 목사님 나 7년만 생명 주시면은 나 한번 다시 일어나 볼게요. 다시 용기를 잃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베델이에요. 세계물 통과해서 베델로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지난 7년 동안 건강 주셨는데 저 7년만 붙잡아주세요. 7년 붙잡아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조 목사님이 목사님 건강하셔도 될 때 제가 목사님 건강 주셔서 저 7년만 더 건강하게 섬기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시간 주세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린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가지세요. 일어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겜을 지나 어디로? 베델로 가시는 이런 모든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0: CBS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딱 맞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는 심판이나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결제를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삼봉교회 라브리 카페는 특별한 날 커피가 공짜였습니다. 누군가 그 비용을 대신해서 다 지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짜로 커피를 마시기에 커피를 마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이 좋은 반응입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다른 수고를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종 우리의 죄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비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결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척, 의인인 척,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분노, 좌절, 원망, 낙심 모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쏟아내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포 어왕 안양을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0: SBS
1: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이 된 후에 수시로 생각해봐요. 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 솔직 단순해져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계산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건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오늘 실컷 울어도 또 내일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잖아요. 어제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두 팔 벌려 끌어안으며 충실하게 기뻐하며 사는 것. 그렇게 아이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보도록 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천사 목사님, 정성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아침. 그래요. 어린이날 날씨는 이래야지 하는 날씨가 바로 오늘이네요. 너무 좋아요.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합니다.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어린 자녀 또 어린 손주 두고 계신 댁들 오늘 정신 없으시겠죠? 또 어린 아이가 없는 댁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날 나는 뭐 했지 또 추억에 잠기는 그런 날이잖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퓨전 FM과 음악 FM 동시 송출됩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송곡 신청합니다.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으로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어린이날 선물 같은 노래들이었습니다. Blessing Song, 축복송,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누 아빠님께서 제가 병약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린 환우들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꽃마리님 주신 노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아이들의 합창으로

어린이날에 여러분이 받아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제게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본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스킷이 들어있고 환상적인 캐러멜, 입에서 살살 녹는 양갱.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추억의 선물이었죠. 그 후 전자게임기가 최고의 어린이 선물이었던 적도 있고 요즘에는 어떤 선물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고 계십니까?

지상 최고의 어린이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온갖 축복과 벅찬 번성의 약속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 언약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선물들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언약은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금은 이게 뭔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린이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지상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미국 뉴욕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의 지상 최고의 선물

마음 같아서는 그 어린이날 노래 있잖아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가사가 나오는 어린이날 노래를 같이 한번 듣고 싶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제가 듣고 싶다고 또 제 마음대로 틀 순 없고 대신 푸른 5월을 닮은 곡들 함께합니다. Days of Elia,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5월 5일 화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고요. 최여사님께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Amazing Grace에서 나오는 선물 같은 찬양에 어른이도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어린이도 어른이도 우리 함께 행복해야죠. 오늘 처음 참여하신데요. 건강하자님, 늘 좋은 노래, 은혜 받는 노래, 어렸을 적 교회 갔을 때 불렀던 노래들 흘러나와서 참 좋다고 하셨어요. 향기님께서는 지금 공항 가고 계시는군요. 아들 가족이 사돈 부부와 함께 4박 5일 여정을 마치고 교토로 돌아갑니다. 정성을 다해 한국과 또 이곳에서의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흡했겠지만 너무나 감사해 하시네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사돈 간의 언어는 통역을 통해 하지만 사랑으로 엮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아침. 예, 공항 가는 길 참여해 주신 향기님과 우리 아드님 가족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우리 사돈 댁. 진짜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 이럴 때 제가 일본어를 조금만 했다면 우리 향기님 사돈댁에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잠시 일본어로 전달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5월 5일 화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이 곡도 5월과 닮은 곡이죠.

0: 아메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대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4: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준희님께서 신청하신 이 곡으로 닫겠습니다.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안소니 퀸과 찰리 소년이 함께 부른 제목을 직역하면 삶이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조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 스스로 길을 찾게 될 거야 하는 메시지. 근데 사실 이 곡은 우리에게 안소니 퀸보다 최불암님이 더 떠오르기도 하죠. 예, 언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언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나, 아이 자라는 속도에 한번 놀라고, 또 오늘이 입하입니다. 여름에 입구.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두 번 놀랍니다. 이 놀란 마음 다스리면서 전 레인보우 조이포유 채널에서 2부 준비하죠.

My son, you're just at the beginning. Just follow your dreams.

0: Just be. Be what you are. Reach out. Reach out and take a star.
1: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7: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9: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CBS 아침 뉴스 유지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겠다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안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과 외국 선원 18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선박은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벌크 화물선입니다. HMM은 원인 모를 폭발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며 외부 공격인지 선박 내부 문제로 폭발이 일어났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역시 피경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선박 화재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 등을 향해 발포했다며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작전에 그동안 동맹국 등의 참여를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우리나라 군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첫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작전 첫날이었던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을 향해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하고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제 해방 프로젝트 작전의 첫걸음으로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상선 통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히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지난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나 유조선은 없다며 미국의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어제 코스피가 반도체주의 급등으로 사상 처음 6,9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7,000 시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5.12% 상승하며 6,936.99의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52% 오르며 장중 145만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5.44%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피의자 2명이 김 감독 사망 반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법 남양주지원은 어제 31살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구리시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자신들과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렸고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커상이 10주년을 맞아 실시한 투표에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0: 최고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부커상은 2016년부터 2025년 수상작 10편을 놓고 진행한 투표에 약 1만 명이 참여해 투표자 3분의 1인 채식주의자를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2파인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나들이 즐기시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청남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또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8.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한낮 기온 서울, 춘천, 대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좀 더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 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5: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5: 내일 더 행복하게.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맑고 화창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0: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참전을 이제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한국 선박 26척이 있는 상황이요. 그러니까 선원도 160명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 안전 확보 그리고 미국 참전 촉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지금 이란이 소형 고속정 등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는 함정들을 공격한다고 하는데 지금 네. 우리 선박도 공격을 당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가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작전이라는 게 어떤 작전인가요? 구체적으로는
0: 지금 이제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우리말로 해방 프로젝트라는 이제 대규모 작전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두 달째 봉쇄되면서 요 안에 세계 87개국 선박 2천여 척이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선박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군용기와 군함을 투입해서 호위하는 작전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어제 미국은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이제 해협을 먼저 무사 통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또 통과한 선박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예.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란이 이 이후에 이제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과 드론, 소형 군용 고속전을 동원해서 해협의 선박들 지금 위협을 했고 미 해군 같은 경우도 드론 격추하고 아파치 헬기로 이란 소형정 6-7척 격침한 상황이거든요. 이곳에 이제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제 휴전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걸프 지역 공격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 휴전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긴장이 높아지면서 밤사이 국제 유가도 급등을 했어요. 브렌트유가 5.8%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어쨌든 좀 불안한 휴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해협 안에 있는 선박을 빼내는 작전 앞서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이걸 네.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 선박에서 또 군함에서 이런 전투는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예, 박순봉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 준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인 중이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이란이 공격했다, 발포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다만 우리 정부에서 공식 발표까지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HMM 소속의 선박이 폭발음과 함께 자연인가요? 폭발음과 함께 공격을 받았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건 확인했는데 이 폭발음이 왜 났는지 여기 대해서 아직 명확하진 않다는 거죠?
2: 그 공격받았다라는 것도 우리 정부는 확인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폭발과 화재가 있었다. 예. 이건 맞는데 이게 피격 때문인지 아닌지는 피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공격받았다라고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
1: 아,
2: 근데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했고 이란이 공격했고 발포했다 또 이런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쓰는 상황이라서
1: 예.
2: 양국 정부 발표가 조금 차이는 있다라는 거 현재까지 그 속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2: 일단 지금 이제 아까 쭉 얘기해 주신 대로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에 이런 공격이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나라 선박만 공격을 했느냐.
1: 예.
2: 트럼프 대통령 설명을 보면은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피해를 받은 게 우리나라 선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목적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를 선박을 타깃으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또 확인이 됐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 추정의 영역이긴 한데. 보통 미사일이나 함포, 기뢰 같은 무기였다라고 하면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1: 예.
2: 그러면 이 외에 조금 비교적 위협을 가할 목적의 어떤 무기였을 가능성이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란하고 지금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1: 예.
2: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의 그런 주한대사가 뭐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1: 그리고 주 이란 대사관이 이란 테헤란 소재 대사관 중에 드물게 우리나라 대사관이 남아있어요.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위협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를 딱 공격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어쨌든 지금 위험이 가시화됐다라는 점은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1: 예.
2: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이 점은 좀 보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2천 척을 다 꺼내오는 게 사실은 미국 군함들이 좀 나서

0: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육지랑 해협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쉽게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또 어제 보여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선 그 뭐 이란 그 7척의 선박을 격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붙었을 때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다 우세하겠죠. 근데 예. 이런 식으로 피해 선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민간 선박이면은 되게 피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무 피해 없이 다 민간 선박들을 다 꺼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첫날 그게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신중 입장.
0: 예,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민주당 의원 네. 30여 명이 발의를 했는데 이 안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고요.
2: 네, 지금 그런데 이제 특검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속도는 조절하자.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대신 전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3: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예.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여당이 판단해 달라.
2: 네,
0: 이거군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밀어붙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이 이제 정치 공세 요 프레임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도 보수 결집, 중도 이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논란이 된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석이 되기 때문인데
0: 예.
2: 야당은 어제 이걸 매개로 이제 야권 연대 공동 대응을 모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거 선거 앞두고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0: 예. 일단 대통령이 여당이 잘 판단해달라라는 건데
2: 네.
0: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제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 부산에서 열렸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면은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독재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정상화의 과정이다. 강하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뭐 황명선 최고위원이나 이성현 최고위원도 정치검찰의 날조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특검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었는데 어제 이제 오전 오후 좀 기류가 이제 좀 밀어야 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영남권 선거 뛰는 후보들에게 이제 특검법이 악재로 꼽히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 이제 단체로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특검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고
0: 예.
2: 여기에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의원도 여기에 글에 동감을 하면서 이제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0: 예.
2: 최근에 뭐 부울경 대구 그러니까 초반과는 달리 많이 지금 좁혀지고 있고 어떤 데는 뒤집어진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좀 특검을 그러니까 특검법을 그 지방선거 이후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어제 좀 하루 사이 좀 많이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제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뽑게 되거든요.
0: 예.
2: 여기서 이제 의원총회 있을 텐데 여기서 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좀 이제 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특검법 처리하면 조국혁신당 협조도 필요한데 조국 대표도 지선 후에 하는 거에 좀 찬성하는 입장을 냈어요.
0: 예.
2: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선 이후에 추진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역풍이 불 거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청와대에서도 그 역풍을 느끼고 일단 시기와 절차는 숙고해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네. 청와대 표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표현을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필요성, 절차, 시기 이렇게
0: 예.
1: 지금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보면 공감대 형성됐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얘기는 특검은 하는 게 맞아요. 일단 합시다. 이거는 일단 손을 들어준 거죠.
0: 그러니까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 등을 통해서 앞서 홍익표 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불법적인 것들, 부당한 행위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좀 더 규명하자 이건 맞다라는 거군요, 입장이.
1: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방향성은 청와대도 동감한 걸로 해석을 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절차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수기 과정을 잘 거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0: 예.
1: 그럼 결국에는 요약하면 그냥 속도 조절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데 이 방향이 맞는데 다만 속도를 좀 조절해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0: 그런데 많은 여론이 특검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검찰이 정말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으려고 왜곡하거나 또는 과장하거나 했을 수 있겠네. 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가 그렇다고 전체를 공소 취소하는 게 맞냐?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에 있어서 이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원회나 여당은 따로 입장이 없습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 제가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감했다라고 표현을 한 게
0: 예.
1: 청와대는 그냥 이 방향성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해석상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특검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 이거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건 예.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소 취소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봤다면은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급이 없다라는 거는 일단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방향이 맞다. 여기에 동감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냥 속도 조절만 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속도는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될 거냐. 어제 민주당 쪽의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원래 계획은 그냥 5월 초중순에 끝내는 거였대요. 그냥 필리버스터 한번 거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분명히 반발할 테니까 필리버스터 하루 한 다음에 그냥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내 반발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으니까 아마도 중수청이랑 공수청법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0: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 중수청하고 공수청법이 처음에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당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의견 수렴 거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40일 정도 걸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뭐 똑같이 걸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원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한 2, 30일 정도 걸린다라고 추정을 하면은
0: 예.
1: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한병도 원내대표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다음부터 그 일정을 밟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0: 예.
1: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여론을 인식해서 그리고 청와대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약간 물러서는 건데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선거에 크게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0: 민주당 내에서요?
1: 네. 이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선 영향이 별로 안 클 거다. 영남권에선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0: 근데 예.
1: 그 영향이라는 게 지금 물론 영남권 후보들이 막 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부겸 후보 같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 들었던 얘기는 영남권이 지금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속화하는 건 맞는데 이 결집이라는 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군들이 양 진영에 다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는데 국민의힘의 후보군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선거에 점점 다가갈수록 영남권에서는 원래 결집이 일어날 거였는데
0: 예.
1: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0: 이 특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몇몇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던 영남 쪽의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오차범위 네. 안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선거가 가까워지면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거군요. 민주당에서는.
1: 어느 정도는 그렇게 예측이 됐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영남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좀 다르게 체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라는 거고요.
0: 앞서 이제 박수문 기자가 얘기한 민주당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 다수견인가요? 아니면은 일부의 이런 의견?
1: 아, 원내 쪽 그 이제 집행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예.
1: 그리고 이 어쨌든 간에 영남권에서 이렇게 좀 우려를 또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돼가지고 일단 속도 조절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이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야권이거든요.
0: 예.
1: 야권이 어제 특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수도권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대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선거 연대까지 갈 거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는데 국민의힘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진 않는데요. 호감이
0: 예.
1: 없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준

0: 이준석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좀 다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먼저 나서가지고 손을 딱 잡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장동혁 대표 입지가 좋지가 않은데
1: 예.
0: 더 위기로 몰릴 거기 때문에 그걸 나서서 할 수는 없고 후보들 간에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놔둘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예.
0: 개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이 그림을 좀 크게 키워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보당, 정의당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안에서는 선거연대로 가면 이게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좁히지는 않겠다라는 건데 더 크게 봐야 되는 건 지선 후에 소위 말하는 5위 연대가 가능한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1: 5위 연대면은
0: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1: 5위 연대.
0: 물론 이제 오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당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면은 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랑 연대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이 시작이 이 수도권 연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한 가지 좀 제가 실무적으로 좀 흥미롭게 들었던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 조국 혁신당하고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1: 예.
0: 특히 이제 어제 조국 대표가 요거는 그냥 찬성한다라고 특검법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내서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 입장을 낸 배경도 보면 조국 혁신당 내에도 찬반이 좀 갈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평택에서 지금 조국 대표하고 그 김홍남 전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붙게 돼 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필리버스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어떤 시점에선 필리버스터에 응해주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1: 예.
0: 이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해제하는 게 180석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1: 5분의 3 이상 있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안 도와주면.
0: 이게 안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실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 의석수가 152석인가요?
0: 그래서 네, 152석이에요.
1: 과반이 조금 넘는데. 조국 혁신당이 안 도와주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없게 된다.
0: 그때부터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짜 예전 그 필리버스터처럼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한 칼 토론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2: 네, 장기 특별 공제 유지된다.
1: 장기 특별 공제 이게 이제 거주 보유 나눠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2: 네.
1: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간담회가 있었네요.
2: 네. 여기서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한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는데 우선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는 없다. 그런데 이제 손질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최근 국회에서 이 장특 공제 축소 폐지하는 법안 발의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취지의 글을 남기면서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 실장은 장특 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완전 폐지는 정부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에 각각 40% 똑같은 비율로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건 좀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뜻은 밝혔어요.
1: 예.
2: 그러니까 실제 살지 않고 집을 보유만 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의 전망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직장이나 뭐 자녀 교육 등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수요자들 있잖아요.
1: 예.
2: 그 경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 좀 정교하게 설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관심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9일에 종료가 됩니다.
1: 벌써 그렇게 됐네요.
2: 네 맞습니다. 예. 벌써
1: 예. 9일날 종료가 됩니다.
2: 연초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1: 그렇죠.
2: 이제 더 이상 유예 연장은 없다는 뜻 어제 명확히 밝혔고요. 그럼 이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다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중과되면은 이제 집주인들이 매물 걷어들이는 이제 매물잠김 현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김 실장은 2021년 때와는 좀 다르다. 지금 이미 대출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 등 이제 조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고 최근에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제 그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가 2,087건이다.
1: 예.
2: 예전보다는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양도세 대신 뭐 증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가볍지 않고 법 절차에 따른 증여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 밝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성 대출 막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도 손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예.
2: 그러니까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이미 대출이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조금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투기성 대출에 대해서 기존 대출 회수한다고 하면 연장을 안 해준다면 아무래도 이 대출받은 사람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올 수 있겠군요. 예, 박순봉 기자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늘 선

0: 선거 때 민감한 이슈예요.
1: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딱 잡고 있어요. 앞서서 언급했었던 특검법, 예. 그다음에 부동산 이 두 가지로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은데 역전을 시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검법은 영남권의 좀 주요한 이슈고 부동산은 수도권의 주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요 양쪽에 중요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이 사실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 3구 쪽은 좀 잡아놨었고 예. 다른 지역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초구는 지난주부터 상승 전환이 됐고요. 송파구는 2주 전부터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권에는 부담인데 어제 내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 좀 물어봤는데 원내 쪽에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불리한 이슈긴 한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식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1: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체재가 있는 거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거다. 불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인 기자,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0: 예,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건데 여야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재보선의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오늘은 하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남갑 후보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네.
0: 예, 이광재 의원님 원래 오늘 출연이셨는데 어린이날이어서 네. 지역 어린이들 만나는 일정 때문에 이제 출연은 힘들고 전화로 연결하시겠다고 이렇게
3: 네,
0: 들었습니다.
3: 네, 하남갑을 곳곳 열심히 다녀야 하거든요.
0: 예.
3: 못 가서 죄송합니다. 네.
0: 아니, 괜찮습니다. 일이 먼저죠. 물론 이것도 일이고요. 전화로도 충분하니까요. 네. 일단 하남갑 민심은 어떻습니까?
3: 저에 대해서 일은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일을 잘할 것 같다. 여기는 일이 많은 곳이다라는 일을 잘할 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0: 예.
3: 네, 또 한편으로는 근데 여기서 뿌리를 내려라. 확실히 여기를 성장시키고 하남도 발전시키고 이광재 너도 성장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0: 하남갑에 일이 많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게 유권자들의 요구입니까?
3: 여기가 하남이 보면 지도로 보면 그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날개를 필 때가 됐는데 여기가 예. 위례가밀이라는 신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지하철 문제가 최대 이슈 문제고 원도심은 또 교산 신도시가 시작을 했는데
0: 예.
3: 아직 몇 년째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초이 감북동 같은 것도 또 신도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군부대도 있고 그린벨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0: 예.
3: 이 도시 자체가 그 신도시와 원도심 자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미래도시로 녹색 미래도시로 나가려면은 교통, 교육, 신도시, 주택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나가는 강남과 분당 그 사이에 있는 강남과 강원도 사이에 있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도시라고 봅니다.
0: 예, 강남과 분당 또는 강남과 강원도 사이에 성장성이 높은 도시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남 유권자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라고 했어요. 네. 이 말씀은 뿌리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라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하남갑에 처음 갔기 때문에
3: 네.
0: 이 부분은 약간 공격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3: 그렇습니다.
0: 답변하시겠습니까?
3: 하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어라. 많이 배워라.
0: 예.
3: 그러면 결국은 하남 주민들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일의 성과로 보답을 해라.
0: 예.
3: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일을 잘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더 겸손하게 더 많이 배워야 말씀을 많이 들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0: 예. 상대 후보는 이용 현 하남갑 당협위원장이고요. 지난 총선에서 추미애 후보와도 박빙의 차이로 졌던 후보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결국 하남 시민이

0: 선택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민의 민도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경제적으로 보면은 윤의 내란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서 현 정부가 일을 할수 있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1: 예.
0: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윤의 내란을 확실히 심판을 해야, 그래서 건강한 보수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민주당도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만 한국 정치가 내전 상황이 아니고 순조롭게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가 탄생하지 않을까.
1: 예.
0: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이번 국민들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면 이용 후보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시절에 수행실장을 맡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혔는데 건강한 보수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0: 그건 유권자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하남갑에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강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라면 뭐 건강한 보수라고 볼수 있나요?
0: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보면은 아직도 윤과 결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 윤과 결별을 해야,
1: 예.
0: 그래야 결국은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건강한 보수가 빨리 국민의힘이 돼야지, 윤의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한 보수를 오히려 지금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1: 예.
0: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국 정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른바 친윤이나 또는 뭐 윤어게인 이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0: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1: 예,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네.
1: 요 얘기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후보 캠프의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인터뷰도 이때 간 적이 있는데 지난번 선거 때 분당 갑에서 안철수 후보랑 붙으셨었잖아요. 그러면 졌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쪽 하남 갑에 워딩은 이렇습니다. 큰 소리 치는 걸 추모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 발언, 또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안철수 의원님, 저보고 더 하남갑에 더 열심히 하라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요.
1: 예.
0: 아니면도 분당에서 더 열심히, 분당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남을 비난하는 일에 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한 보수를 강조하셨던 이유가 그래야 민주당도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달 말이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안에는 공소시효 권한도 특검이 가져갈 수 있게 돼 정의당도 여기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홍익표 수석이 절차와 시기를 신중하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의 말을 전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대통령이 잘 판단하셨다고 보는데요.
1: 예.
0: 요번에 국정조사 특위를 보니까 검찰이 과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1: 예.
0: 이후에 진상 규명 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저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선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1: 예.
0: 당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잘 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정리 내용에 공소시효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절차와 시기만 돼 있고, 내용은 안 돼. 방금 이광재 후보님
0: 저는
1: 말씀에는,
0: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데,
1: 예.
0: 결국은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의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1: 예.
0: 때는. 네.
1: 예. 그러면 앞서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공소시효 권한은 빼야 된다는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 좀 다른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0: 일단 진상규명 문제를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0: 네.
1: 다만 그것도 선거 뒤에요.
0: 그게 낫지 않을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0: 국민들 얘기는 사실은 제가 다녀보면은 정치적인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은 서민경제나 이거에 대한

0: 굉장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일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한편으로 있고
1: 예.
0: 또 하나는 K자 성장에 대한 이게 서민 경제나 소상공인 너무 경제가 어렵다. 주로 얘기의 80% 이상이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 예.
0: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민주당이 되는 게 보다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하지 않을까요?
1: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사실 민주당의 중진으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또 오랜 기간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당의 문제를 많이 여쭤봤는데 민주당이 선거 전에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견제받지 못해서라고 봐야 됩니까? 왜 특혜라고 해서 그래야 될까요?
0: 글쎄, 그 일단에 그것을 추진하는 또 우리 민주당에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예, 예, 예. 예,
0: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또 한쪽의 그 정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민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1: 예.
0: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가? 결국은 민생 경제에서의 아,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알고 있구나. 국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결국은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1: 예.
0: 다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근자의 발언 중에 제일 그 반응도가 뜨거웠던 게 중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체험학습, 체험학습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그거하고
1: 예.
0: 특히 일정 이상의 퍼센테이지 갖는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국민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1: 불법사금액은 원천 무효다. 뭐 요 얘기신 거죠?
0: 그렇죠.
1: 예.
0: 네네. 좀 더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근데 사실 대통령은 경제 민생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당은 최근에 별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계속 이제 특검법과 국정조사, 특위, 정치 문제 뭐 이런 데 너무 몰두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0: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로 민생 경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1: 예.
0: 대통령과 함께 민생 경제와 안보, 외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보다 더 안정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선거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원래 강원지사에 도전했었는데,
0: 네.
1: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네. 우상호 후보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고마워했는데요. 그 배경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0: 저는 혼자 우상호 선배랑 경쟁해서 혼자 승자가 되는 것보다는
1: 예.
0: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우상호 선배랑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게 강원도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 예.
0: 그 강원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계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윈윈이란 건 지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건가요?
0: 그렇진 않죠. 저는 그 선거하고 골프하고
1: 예.
0: 박지원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리를 쳐들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겸손만큼 치열한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 네.
0: 경청이라는 것이 최고의 정치인들이 선거라는 게 말을 해서 먹고 사는데 사실은 많이 듣는 것이 저는 선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1: 예, 제가 여러 번 유도했는데 계속 머리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남 갑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여론조사는 이제 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과 2일 하남 갑 선거구 주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광재 후보 45.6%, 이용 후보 37%입니다. 예.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기고 있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좀 더 큽니다. 물론 지난 총선 때 추미애 당시 후보도 약간 고전을 한 곳이긴 하지만 최근 변화를 보면 하남갑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여론조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저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겸손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결국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고요. 제가 하남 시민들의

0: 그들의 바라는 삶,
1: 예.
0: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진지하게 겸손하게 듣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 예, 약간 의문일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계속 하남 갑에서 출마를 하실 예정인가요? 뭐
0: 아, 그건
1: 2년 뒤에도 총선도 있고요.
0: 그건 명확한데 저는 국회의원도 3번 했고 강원도지사도 했고 청와대 생활도 하고
1: 예.
0: 사무총장 장관직도 했습니다. 저는 하남의 뿌리를 내릴 생각이고요. 하남의 경제성장이 이광재의 성장이 될 것이고 하남의 문화와 꽃이 피면 이광재의 정치에도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 운명을 저는 하남에 걸을 생각이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생각입니다. 그거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어제 선거 캠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연세하신
1: 예.
0: 분인데. 아, 이광재가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되면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확인하러 왔다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할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만약에 떨어져도 하남갑에 뿌리를 박을 계획이신가요?
0: 여기 살게 되겠죠.
1: 아, 뭐 떨어져도 계속 하남갑을 앞으로의 터전으로 삼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다시 민주당 얘기 잠깐만 여쭤보면 최근에 지지율이 약간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거는 특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조작해서 특검 논란도 있고 또 최근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후보와 함께 얘기했던 구포시장에서 8살 아이에게 했던 말 오빠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0: 결국 선거를 하게 되면 양쪽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1: 예.
0: 아무래도 큰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것은 그 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한편으로는 그 윤의 내란을 확실히 심판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가지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매 순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오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윤, 윤어게인 세력들이 민주당의 뭐 이를테면 폭주를 통해서 연대하고 만약에 이걸로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큰 실책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0: 이번에는 우리가 정치를 중심에 놓고 보지 말고 국민의 중심을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또 하나는 이 주식 부분에서 배당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어떤 성장의 모델을 가져갈 것인가.
1: 예.
0: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1: 예.
0: 이란 전쟁이 단순한 이란 전쟁이 아니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기술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라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기대. 여기서 우리의 확고한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게 중심적 화두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 민생, 경제, 미래가 화두가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시간이 약 1분 가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남갑 후보로서 어떤 전략, 유권자들에겐 어떻게 다가가고 하남갑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저는 근자 요즘 생각이 제가 과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처럼 상당히 약간 서서히 이 하남의 미래도시, 녹색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1: 예.
0: 여러분이 많은 분이 잘 아시듯이 스타필드가 있는 곳이 하남이거든요. 그 위례 가밀의 이 신도시는 약간 섬처럼 돼 있는데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과 교산 신도시와 초이 간복에 또 하나의 신도시가 나오게 돼 있는데
1: 예.
0: 여기에 그린벨트가 71%나 됩니다.

0: 그리고 국공 유지가 무려 12조 원 정도의 국공 유지가 있거든요. 감정가로. 예.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 망가진 그린벨트는 어떻게 개발할 것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확실히 보존할 것은 예. 확실히 보존해서 도시 자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1: 마무리해 주셔야
0: 됩니다. 강남보다 좋고
1: 예.
0: 분당보다 더 좋은 곳이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0: 다 하겠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하남갑의 이광재 후보였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밤 김치.
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CBS. Don't you know I'm losing control. 당신 곁에 CBS 라디오. I'm falling apart
1: right in front of you. Can't you see?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차량 쉼터, 이동식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2: 아빠, 무슨 일이야?
3: 약을 먹었는데 열도 나고 두드러기가 심해져서 입원했어.
2: 의약품 부작용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143330
4: 6자리 상담번호 143330.
3: 무슨 번호야?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약을 처방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준대. 소송도 필요 없고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
3: 번호가 뭐라고?
2: 143330
4: 6자리 상담번호 143330.
5: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0: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관리할까요?
1: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0: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페인은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합니다.
2: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아프지 않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의 건강이 흔들릴 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지킵니다.
3: 줄기세포, 면역세포를 위한 EHL 바이오만의 솔루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4: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먼저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화요일의 코너 한칼 토론 좀 뒤에 보고요. AI 잘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죠. 바로 써볼 수 있는 AI 실전 활용법. 잠시 뒤에 김덕진 소장을 초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칼 토론이 나옵니다. 주요 격전지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선거판을 흔드는 돌발 변수들을 우리 패널들과 함께 한 칼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한칼 토론 패널이었는데 지금 평택을 공천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확인해보고요. 그럼 50원의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샵 1212 레인보우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PN코.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예, 오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기억 한 켠에 있을 어린이날 노래 한 토막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 세상이라고 하지만 4세 고시, 7세 고시, 요즘 어린이들은 영아 때부터 고시 준비합니다. 좀 인기 있는 영어 유치원의 레벨 테스트를 치르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 9월부터 법으로 이 4세 고시, 7세 고시를 금지하지만 그러다 보니 일부 어학원들이 자체 입학시험 대신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취준생이 6세 아이랑 같이 토익을 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권위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들 세상에

0: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1: 들어가 있고요.
0: 그래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주긴 해야 됩니다. 아. 네, 비슷한 형태로 그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른 회사 제휴하는 예. 플러그인이나 MCP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메뉴에 좀 상세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 이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앱들이 그거를 해준다. 거죠. 네. 아,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원하는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챗GPT나 제미나에서 그 연결하는 칸에 내가 체크를 해주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면 네. 그 프로 용도도 네. 에이전트를 쓸 수 있다.
0: 네네네. 비슷하게 뭐 체크박스 비슷하게 연결해 주는 거긴 한데.
1: 그러면 네. 제가 좀 사실 저한테 필요한 건데 네. 제가 사실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네. 이동할 때 제미나이도 영어를 좀 대화를 해봤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잘하긴 하는데 네. 제 발음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네. 이것 쪽에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걸 좀 상시적으로 하는
0: 네.
1: 그러니까 기본 생성형 AI 말고
0: 네.
1: 앞서 에이전트 뭐 이런 별도의 연결하는 걸로 해서
0: 네.
1: 좀 더 고급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없나요?
0: 공부할 수 있는 거에서 저는 지금 오히려 네. 말씀하셨던 제미나이의 기능이 좀 한정돼 있다면 음성 대화 같은 경우는 제 체감상은 챗GPT가 좀 더 잘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영어 회화나 영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일종의 챗봇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 안에다가.
1: 그 안에다가요?
0: 네. 예를 들면은 GPT 같은 경우는 GPTS 혹은 GPT라고 불리는 별도의 기능이 있고
1: 예.
0: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잼스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세팅을 해놓으면 항상 뭔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어제 대화했던 것을 이어서 한다든지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1: 그 설정은 제가 네. 그러면 그 명령어를 넣는
0: 네네네.
1: 창에다 그냥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챗GPT나
0: 네.
1: 제미나이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0: 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필요할 때마다
1: 예.
0: 이렇게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그 맥락을 알고 대화할 수 있고요.
1: 어.
0: 혹은 어떠한 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1: 예.
0: 챗GPT 안에는 GPT라는 메뉴가 따로 있고 예. GPT 탐색이라고 예. 있는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잼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놓으면 항상 그 설정값대로만 움직입니다.
1: 설정값대로.
0: 네. 뭐 예를 들어서 잠깐 제가 이제 라디오니까 예. 조금 이제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가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가 지금 챗GPT를 갖고 한번 저도 생방인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챗GPT의 모바일로 들어가면
1: 예.
0: 이 들어갔을 때 마이크 버튼 옆에 약간 라디오 주파수처럼 지직지직돼
1: 예,
0: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누르고 그냥 대화를 하면 실제로 네. 꽤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주잖아요.
1: 예.
0: 그럼 상황 설정에 따라서 꽤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요 라디오 주파수처럼 생긴 버튼을 눌러볼게요. 안녕, 내 목소리 들리니?
2: 응, 잘 들려. 편하게 말하면 돼.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1: 잠시만요. 소장님 네. 거는 반말로 이렇게.
0: 아, 제가 반말로 하게 세팅해놨는데
1: 아, 예.
0: 야, 지금 방송이니까 반말 말고 앞으로 존댓말로 하자.
2: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존댓말로 할게요.
1: 녀석이 똑똑하군요.
0: 너 똑똑하대. 야, 그리고 똑똑하니까 한번 AI로 뭐 할 수 있는 거 좀 보여줘보자. 그 영어 공부를 우리 MC님이 좀 하고 싶은데 MC님 같은 경우는 시사 관련된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이제 특히나 만약에 해외 출연자가 우리 뉴스쇼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행을 이제 하시는데 준비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럼 그 상황을 너가 한번 설정을 해보자고.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을 너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을 하는 걸 연습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너가 약간 천천히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면서 하는 거야?
2: 물론이죠. 제가 천천히 진행해드릴게요. 그럼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한 명 출연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 정치인이랑 인터뷰할 때 쓸 질문을 천천히 영어로 던져볼 테니까 따라해보면서 모르는 표현은 제가 설명해줄게요. 준비됐나요?
0: 좋아. 야, 나오는 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2: 좋아요. 그럼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acing the U.S. economy right now?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차분히 한번 따라 말해보시고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0: 오케이, 네가 화면으로도 보여줬으니까 내가 한번 따라해볼게.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acing the U.S. economy right now?
2: 정말 좋아요. 발음도 잘했고 문장도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1: 예.
0: 네, 이런 식으로 그냥

0: 하시면 돼요.
1: 바로 영어 연습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날씨, 비즈니스, 취미 쭉 해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너 매일 네. 아침 7시에 나를 깨우고 음흠. 그 영어 대화를 20분씩 하자.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하면 챗GPT는 알아들어서 7시면 깨우고 알람으로 깨우고 이것까지 네. 다 됩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엮어내면 결국 이 GPT나 제미나의 엔진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잘 쓴다고 하는 게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이런 질문, 그러니까는 내가 이 AI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걸 한번 시도해보는 예. 이런 질문의 방식, 프롬프트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그 도구들의 특징. 그래서 예. 아, 요 도구는 요런 게 연결이 되니까 한번 연결을 해볼까. 요 두 가지만 잘 조합하셔도 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AI로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이게 또 사실 그러면 영어 회화 앱 같은 것도 좀 힘들겠네요. 네. 지금 AI로.
2: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네 그 비슷하게 이제 그 영어 회화 앱이 이게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앱을 이제 앱이 다 없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다 설정해서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1: 예.
2: 근데 오히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또 이 엔진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특화하는 서비스들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잘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되게 그 예를 들면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가격을 아끼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2: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 회화를 예전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전화 영어를 만들면
1: 예.
2: 외국에 계시는 분을 직접 섭외를 해서 그분이 직접 이 영화 통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1: 예.
2: 근데 AI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들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침 막 7시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사람이 프로그래밍이나 여러 가지 앱을 연결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1: 예.
2: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1대1 전화 영어를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전엔 무조건 외국인을 다 섭외를 해야 되니까 실제 원가가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이게 AI로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만 붙이면 그럼 예전보다 원가 자체가 10분의 1 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1: 예.
2: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은 섭외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능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드는 서비스들은 살아남고
1: 예.
2: 반대로 그렇지 못한 수많은 서비스는 쉽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슷한 게 실은 이번에 제미나이에서 며칠 전부터 좀 특이한 기능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1: 예.
2: 이 기능이 뭐냐면 실제 제미나이 채팅창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토익 공부를 해요. 토익 800점 대비한 연습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1: 그러면 뭐 그림 보고 설명하는 이것까지 다 AI가 만들어줍니까?
2: 네. 실제 제가 준비한 제 자료 중에 23페이지에 있는 예.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켜놓은 다음에
1: 예.
2: 토익 800점 대비용 연습 문제 10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나오는 형태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를 써주는 게 아니라
1: 예.
2: 실제 시험 문제처럼 저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실제 정보를 보고 질문을 답하세요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1: 예.
2: 이런 게 이제 최근에 AI 회사들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실은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의 YBM하고 구글이 실제로 제휴를 했어요.
1: 예.
2: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구글이 AI로 그냥 랜덤하게 만든 문제가 아니라
1: 예.
2: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회사에서 실제로 문제를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느냐 AI가 갈수록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제휴나 계속 생성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AI, 범용 AI,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키는 AI가 각 영역별로 갈수록 똑똑해진다.
1: 전문화되고 있다.
2: 네네,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럼 진짜로 이거는 이제 토익 문제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는 이제 저도 이거 보고 상당히 좀 놀랐긴 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저희는 다 AI. 사실 검색처럼 이거 정리해줘, 이거 알아봐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맛집 검색해서 예약해줘. AI 에이전트가 되는 서비스를 거기에 결부시키면 이것도 그냥 되는 거죠.
2: 네.
1: 제가 사실 식당 예약하는 건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2: 네.
1: 근데 AI가 그냥 자동적으로 다 뭐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든지 그것까지 다 가능한 시대가 됐군요.
2: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예약은 아직은 약간은 부족합니다.
1: 아직 약간
2: 네, 약간은 약 실제로 해보면 이제 사람이 써보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는 게 낫겠어라고 할 정도로 약간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1: 우리가 또 빠른 네. 거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가 하고 있으면 비켜봐 내가 할게.
2: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좀 해결이 될게 아직은 이제 이 AI도 나름의 방법론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0: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이미 글쓰기 혹은 이런 문제 만들기, 회의록 정리 혹은 그림 그리기 포스터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상당히 잘하는 수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요. 보노님께서는 앞서 이제 영어로 대화했던 부분 AI가 아부가 쩐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트럼프에게 네.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분석해줘라고 질문하면 어떨까라는 댓글 의견도 있었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냥 검색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애를 어디까지 실제로 활용할 네. 수 있는지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미래 AI가 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앞으로 이게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준비할지 이걸 좀 더 다음 주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복잡한 이슈를 한 칸에 정리하는 한 칼 토론 시간입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새로운 한 칼 멤버가 된 뉴 페이스. 뉴 페이스지만 상당히 친숙한 페이스입니다. 네. 서영주 맥정치연구사의 연구소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칼 서영주입니다.
0: 한칼 서영주. 예. 예. 박수로 이렇게. 네. 와.
1: 뉴 페이스. 뭐 바로 그냥 적응하죠. 한칼.
0: 원래 월요일 멤버였다가.
1: 그렇습니다.
0: 본인이 화요일.
1: 제가 요리를 못 하나봐요.
0: 네, 화요일 날 오시겠다.
1: 예, 바로 이제 칼제비로 바로 들어왔고. 요리하는 셰프에서는 잘렸어요.
0: 근데 아직 그 본인 나섰던 종로구청장이 지금 네. 재심 중이지 않습니까?
1: 재심 중이긴 한데, 네. 뭐 일단은 그건 그거고, 제가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론 분야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0: 예. 사하르님께서 아이고 서영주 하하하라고 주셨는데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하르님의 의견이라고 아이고야. 듣겠습니다. 아이고 서영주 하하하. 네. 아, 앞에 아이고는 좀 안타까움, 뒤에 하하하는 반갑다가 네.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입이가 엇갈립니다.
0: 입이가 엇갈리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갑의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손을 터는 모습. 구포시장 사인 누가 악수한 뒤에 손 터는 모습으로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8세 아이에게 하정우 이 후보에게 오빠라고 해봐 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2: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손 털기 그리고 그 오빠 논란의 초반을 보면서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향은 미치되 오래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유튜브 예. 이거에서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있던데 이게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 당직자분들 보고 오빠 해봐 오빠 해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던데 저는 조금 약간 덜컹한 게 이게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슈는 보다 더 오래 가고 뭐랄까요 여론의 추이에 좀 심대한 영향을 넓게 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0: 예, 서영주 선생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1: 뭐 일단 그 의도가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듯이 뭐 아동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이제 조금 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그런 언행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즉시 사과한 거는 잘한 것 같고요.
0: 예.
1: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저 잔매 멍들고요. 그래서 작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면 이게 아무리 그 작은 오래갈 일은 아닌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늘 그 말씀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0: 조심해야 된다. 사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제도 호되게 뉴스 연구소 시간에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3: 아니 그 CBS에서

0: 내일을 정청래 분노한 김준희 이렇게 뽑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분노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따끔하게 꼬집었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65년생이에요. 이거 하정우가 이제 77년 하정우 후보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12년 전에 예를 들면은 그러면 2014년이에요. 우리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재선 의원하는데
1: 예.
0: 우리 청래 오빠한테 오빠 해봐 하면은 본인 기분은 어땠을까? 예, 이게 역지사지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86세대들이 참 이게 밑에 세대들을 다 애 취급한다. 저는 예. 이게 조금 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대표 재선할 때 오빠라고 불리면은 기분 나빴겠죠. 예, 그게 그냥 오빠 소리 들어서 좋아하는 남자 남성의 본능이 아니라
1: 예.
0: 이게 애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예. 그리고 이제 김준희 평론가의 해석은 65 정청래가 77 하정우를 대상으로 어떤 또 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봐라는 건 하정우 후보 자체를 상당히 어리게 봐서 사실 둘은 오빠 동생 사이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
0: 그러니까 정청래와 하정우의 나이 차이가 그 하정우와 그 아이의 나이 차이보다 훨씬 좁아요.
1: 훨씬 좁죠.
0: 예. 그러니까 좀 이제
1: 3분의 1이 안 되는 거 같네요.
0: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랑비에 진짜 옷이 젖는구나. 굉장히 여론조사도 그렇고 굉장히 위태해졌다. 이 국갑이 그렇게 보여요. 예.
1: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에서 나온 건데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1일에서 3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AL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하정우 한동훈이 사실 숫자상으로 좀 많이 붙었어요. 서영 주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일단 뭐 앞서서 얘기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반영된 수치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제 보수 결집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북갑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어떤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샤이 보수들이 조금 예. 튀어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 수치가 크게 변동은 없어요.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수치가 한동훈 후보에게 간 건 아닌 것 같고
1: 예.
2: 사실 지금 이제 선거가 D-29일이 되면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조금 하정우 후보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런 작은 어떤 그 실수들이
1: 예.
2: 조금씩 그 북갑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특히 PK나 TK가요. 우리가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정말 역대 보수층을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가 이제 임박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죽어요.
1: 예.
2: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유리잔 다루듯이 해라.
1: 아, 깨지기 쉬운.
2: 그럼요. 조심조심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야지 이게 여론조사만 믿고 그냥 막 수도권의 방식으로 TK와 PK를 다뤄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려요.
0: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박민식 후보가 다 뭐 여기 세 분이 다 이제 장점이 있는데 박민식 후보는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상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다니면서 또 얼굴 봤던 분들 또 다시 인사하고 이런 거는 강점이 있다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힘 지도부가 진짜 한동훈이 싫어 나는 죽어도 한동훈이 당선되는 거를 막아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지금 빨리 후보를 확정해서 박민식이 지상전은 잘하니까 공중전을 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도움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방안해야 되는데 여기를 경선을 붙여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손발이 다 묶인 상황이고
1: 예.
0: 여론 주목도가 그나마큼 떨어지고 그 동안 하정우, 한동훈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더 이제 표를 긁어 모을 거 아니에요.
1: 예.
0: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한동훈이랑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붙들고 지금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하는 방식들이 지금 빨리
1: 국민의힘 지도부가
0: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로 한동훈 싫으면은 박민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라 빨리. 그 생각이 들어요.
2: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발표한대요.
0: 예.
1: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 10분에. 예.
3: 그럼 좀 이따 우리 2부에서는 예, 유튜브 시간. 근데 제가 여하튼 이 세 분 중에서 국민의힘을 조금은 대변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해 보면
1: 예.
3: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민식이

0: 이 완주할 건가 말 건가. 저도 박민식 대 그 의원을 조금은 아는데
1: 예.
0: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레이스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 못하는 것 같아요. 예측한데 9시 10분은 그래도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1: 예.
0: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보니까 이제 그런 구절 나오더라고요. 사후적으로도 이해 못하면 이건 이제 제가 뭐 비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제 그 사회과학서적이 있더라고요.
1: 예.
0: 사후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면 미친 거다. 그 사람은. 근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께서 절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박민식 후보로 결정할 것이고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2: 아니 앞서 이제
0: 정선이 편을 들려고 하니까.
3: 아니 제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예.
2: 아까 사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땡땡땡이라고 하셨는데 네. 누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행위는 이제 이해하는 행동일 거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방미인가요? 뭐 이런 차관보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 사후적으로도 지금조차도 미국을 왜 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 예.
0: 지금 꽤 한 달 가까이 돼가는 시간에도
4: 보안이에요 보안.
1: 보안.
4: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박민식 이영풍 이 두 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부산과 대구의 이 민주당의 이 선거의 향배는 장동혁 대표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서줄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붙는 거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너무 조용했어.
1: 예.
4: 이제 한 번쯤 등판을 해서 민주당 선거에 좀 도움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평가됩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북갑에서 약간 붙은 이건 지금 최근에 원래는 오차범위 오차범위 내긴 한데 뭐 1강 2중 또는 뭐 이런 구도가 나왔다가 어제 이제 부산 MBC 조사가 숫자상으로도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붙은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도 이건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영주 선생님이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활약할 때가 됐다라고
4: 나서줄 때가 됐습니다.
2: 지난 주말에 사실은 부산과 대구에서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들이 부산 박형준 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왔는데 장동혁 대표 지지를 연호하다가 조경태 의원과 맞붙으셔서 약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요거 영상을 저희가 준비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5: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하나 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6: 네,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조용히 좀 하이소.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2: 예, 영상을 좀 봤는데 부산 개소식에서 지난 토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모습을 보는데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힘껏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예.
0: 마치 좀 부흥의 영상을 보는 것 같네요. 부흥의 영상을 보는 것 같고 아쉽게도 우리 서영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때는 이미 장동혁이 부산에 나타났고
1: 예.
0: 또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과연 특히 TK, PK 선거에서는 앞으로의 양상은 장동혁이 얼마나 덜 나타나느냐. 또
1: 예.
0: 하나는 저도 정청래 대표도 얼만큼 자중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나라 어떤 뭐랄까요. 정치 선거의 난맥상 혼전상을 비치는 게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얼만큼 덜 비치느냐가 앞으로
1: 예.
0: 승부의 관건 내지는 관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2: 듭니다. 덜 있겠죠. 비쳐야 된다.
3: 저는 선거 전략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뭐가 선거 전략이냐면은
1: 예.
3: 박형준 후보를 불쌍하게 보이게 하는 게 선거 전략인가? 아니 박형준 후보가 이제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그러면서
1: 예.
3: 막 거의 울면서 예. 막 이렇게 읍소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사진 찍을 때도 이제 쫙 섰는데 그 장동혁 대표 옆으로 안 가려고 이쪽 예, 다른 사람 예, 예, 조경태 의원을 밀었나 뭐 하여간 뭐 예, 그런 상황이 그랬죠.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다 연출이 되니까 뭐라고 할까 이제 헛웃음만 나온다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0: 리스크.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저 모습이 방금 봤던 모습이 그 전당대회 때 나왔던 모습, 그 부흥의
1: 비슷하죠.
2: 예, 예, 그, 그렇네요.
0: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좀 지금 이 기회가 본인의 리더십을 세울 기회라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소식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좀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분열상만 좀 보인 거 아닌가. 그 지지자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동혁을 외치는 게 맞냐. 거기서는 예. 박형준을 외쳐야 되는 거. 박형준 개소식인데 박형준을 외쳐야지 왜 장동혁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정우 저기 그 유세장에 정청래를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1: 예.
0: 왜 정청래를 외치죠? 하정우를 외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지금 판이.
1: 더군다나 예. 지금 다들 여러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지지자들이 그래서 더 외친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더 선거에 불리해지는 그런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랑 그래도 김경률 회계사님은 좀 친하시죠?
2: 이제 본인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락이 거의 안 와요.
1: 아 이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안 그래요, 라 알겠습니다. 연락이 안 오는데 아니 왜냐면 친한 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장동혁 대표가 자꾸 나타나야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야 보수표를 부산 북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가져갈 수가 있다.
2: 아 그런 네. 말씀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나타나서 좋을 수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 좋을 수 있고 예. 민주당 좋을 거고
1: 민주당 네. 좋을 거고
3: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장동혁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아니라 이 장동혁이 야당 대표로서 쏘아올린 지방선거의 이 프레임
1: 예.
3: 장동혁만 아니면 된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집 안에서도 환영이 안 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 예.
3: 저는 저기 그 박형준 개소식을 보면서 사실 보면 이게 조경태 의원과 장동혁 지지자와의 싸움 자체가 여기만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5월 21일 날 이제 본 선거가 들어갑니다. 13일 정도를 하겠죠. 그때 보여지는 양상이에요. 이제 보면은 장동혁 지지층의 유세차가 하나 있을 거고.
1: 예.
3: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박형준 캠프에서 하는 유세차가 있을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이고
1: 예.
3: 사실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라서 저는 이 선거 자체가 지금은 접점이지만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활약상이 결국에는 이 선거를 종지부칙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서영주 소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홍삼이라도 한 100%
3: 저는 지금 싶은... 같아서는 좀 29일을 잘 버텨라. 그래서 홍삼 뭐 예. 1일 1포 하셔라.
1: 1일 1포 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 유튜브에서 또 뒤에 좀 더 신랄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여러 여론조사에 우위를 점하던 민주당이 좀 격차가 붙었다.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문제입니다. 어제 홍익표 수석이 시기와 절차를 국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당이 잘 판단해달라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김경률 회계사님은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또 브리핑을 열으셨죠.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 예. 홍익표 수석이 한 거 말고 따로 열었네요.
2: 아, 그게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그런
3: 전달한 거죠.
1: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네. 전달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저도 쭉 한번 유심히 읽어보고 했는데 요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 1년의 청문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 활동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심들 감히 이 부분에서 민심을 인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나왔던 그리고 어제 검찰 TF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졌다. 또 유심히 여러 기사들을 모두 다 검색해보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근거가 하나가 재소자의 증언
1: 예.
2: 그리고 두 번째 이 쌍방울 임원이 수원지청 근처에서
1: 생수와 소주를 예. 편의점에 산 샀다. 영수증이었죠. 예.
2: 그리고 세 번째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이건데 세 번째를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고
1: 예.
2: 재판관의 판단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조작 기소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2: 그렇다면 이것을 별개의 특검으로 더군다나 그 특검에 공소

0: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면서까지 하는 건 정말 저는 이건 심각한 위법적인 위헌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엔 그 역풍의 규모로 따진다라면 이건 누구도 예측치 못할 크나큰 어떤 선거에서 변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어제 오전에 바로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바로 입장 브리핑을 했어요.
2: 뭐 제가 그렇게 강하게 한 건 아니고요.
1: 네. 강하게 하고 지금 한 발 빼고 계시는 건가요? 부담되시는 건가요?
2: 비판 아니요. 비판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국조를 한 다음에 특검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1: 예.
2: 국정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떤 분은 이거는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작이라고 보일 만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1: 예.
2: 그러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 그래서 특검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1: 예.
2: 근데 특검이라는 거는 아무런 정치적 예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를 담보를 해야 되는데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예단을 하는 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취소를 위한 거다. 이게 뭐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미 정치적 예단을 하는 거고
1: 예.
2: 또 하나는 다른 방식들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왜 특검에서 특검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게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1: 예.
2: 검찰이 기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명백하게 조작이 밝혀지면 또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요즘은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 다 무죄 때려요 지금. 노웅래 위법 수집, 위법 예. 증거 수집, 무죄, 송영계 다 무죄 나왔거든요. 조작 기소까지 했는데 그럼 무죄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이 아니라 이도라도 안 된다.
1: 이도.
2: 예,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2: 이 자리에 누가 있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좀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거 기사 나올 것 같은데요. 이도라고 해도 안 된다. 소영주 소장님은?
3: 근데 사실 이게 취지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국정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해서 이게 꼭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을 어떻게 인생을 난도질을 했는지
1: 예.
3: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이게 시기와 절차만 잘 조절해서 국민적 합의가 형성이 되면
1: 예.
3: 이거는 반드시 사법정의의 본보기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
1: 진행돼야 된다.
3: 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앞서 이제 상동현 대표회까지 저희가 유튜브로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신나죠 지금 조금.
3: 네 시간 맞추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려고
1: 제가 이렇게 눈치를 살짝 줬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네 서영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 또 김경록 회사님 잠시 뒤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레노.
9: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8: 레노.
10: 네. 어린이날 특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어린이날에 보내드린 뉴스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댓글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11: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1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4: 당신의 재능을 잘 관리하라. 시간을 지켜라. 내면의 삶을 살찌워라. 지나친 소음은 피하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문장을 귀에 담아라. 가능한 한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걸어라. 전화기는 꺼두어라. 규칙적으로 일하라. 책 속 이야기, 글을 쓴다는 것에 나오는 제인 캐논의 이야기입니다.
15: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반가운 날씨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예보 없이 더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오늘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게 끼었던 안개도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소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8.4도로 평년보다 더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가 22도, 대구가 23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0: 그래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목요일인 모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그럼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모 드라마에 등장했던 어린이 해방선언 기억하시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어도 어린이는 지금 당장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나중엔 늦으니까요.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옆집 강아지가 반갑게 인사해주는 것, 엄마가 평소보다 더 길게 안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는 게 아이들인데요. 누구나 한때는 아이였지만 자라는 동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아이의 마음을 어린이날인 오늘 한번 끄집어내볼까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CBS 그대잠깐의 알렉스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입주 1308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남들 일할 때 아니구나.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번다. 짹짹!